0: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겐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는 강저체네 른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둔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크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기바 지토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급 카기보이바 대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호윤교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슈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최치바 대탕민배주람털와 신배캐수야바 지조기초외 구지야바 캐시 키랑겐수리군탕 지조편디리군 롭자 맨캉 키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내쿠공탕 레콩빌레드마 인치 닌다르니바투 데탄타제치구 케시 차와게바탕 로야바 류슈미바 미쿠나와소기네다 유치 투도도 면주치구 강베 난기쿠유라 닌다르기공치네 롱쿠르톡치바 지베 직체당 지구라 짱다 투시야부치바 지베 쿠공기쿠유 짱다 균형치바 전에 쿠공수 고용이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치바 미게기 최딘라 토낭치바 합치게밤 로게급 장쇼캄 라베춤미 카나게구 로숨 옌키 응고컵 겸미베 짐치유베 미토기 똑살로체기 응고컵 겹교 꾸유마치구 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컵 겹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 겹구 Rangwe guksun la shukyab gui. Rangxian ni gar pen la di tang yong tu.
1: Dian guo du, tuan yuan ni bu xie gui. Jing. Jingye nga, lo xie tuan xie ta, ba lan yu xie. Lo gui ta, bu gu so, ji jor xie ba ta. Jingye nga, me ta, lo. Sui la, num so, pi ju xie gui, dian guo xie gui. Ni. Barlabi Yuji Chebe, Tarsan Bangliki, Kangwan Zizuka, Jay Yabuzo Chiyu, Dengo Chiyu. Sum Kanjim Limbuta, Denja Tengo, Sungjuta, Gaba, Kijin, Kangi Chinguita, Woki Wunding, Jagjata, the Yip Chinguso, Sodarta, Besu Rokuki, Kewara, Mubukuru, Dengo Chiyu. Si Jingena, Kangwan Anguisu, Lugu Gangor Jobata, Lo Soju. 点过写个，啊，每村这些都是一趟，先就接送，让什么啊写不趟，每村这些趟有些捐赠交不所写就点过写个，出，今天啊，明天下头写就点过写个，对，来年的新人，没批就写不趟，他那家不说，每月给年给人先点别，来个写就点过写个。

0: 위베 녀랑 라치 대바 때문에다
1: 나 준주체 마담에 착해서 지기
0: 녀가 저 공세 레미랑 술 드는 여사 갑체 와르샤
1: 녀서레 레미 드는 체도 심도 맞은 지바
0: 퇴무 더 미미 쓰야디 유리 민자르 레그 민자 체니 중재 민자 당리 지규리 내 수 마구지 섬 샤과 요마르다 다 집 샤샤 야면 녀랑 개가
1: 어 뭐고 맡은 도지게 신나 제가 저유
0: 신디 뭐랑 게 단대 뒤로 상 통도 식만지
1: 이제디 쿠란토 베지를 피우고 삼추
0: 녀랑 미디야슈

0: 다 칩시라 차샤. 니랑 로기.
1: 뭐고? 날 소스 로아친 디바. 장 심프스스.
0: 칩딘 저 지줄한 거 요마르다.
1: 나 뭐 저가 두니이.
0: 뭐지 대표업도 왜?
1: 정주연. 나 랑 심나 좀 더 하고 딘저 통고도 왜? 생이 토요. 니기.
0: 니기.

0: 그치 쏘아.
1: 캐치 뭐 쏘? 리회.
0: 아.
1: 나 치를 찍 두둑 해 봐. 또 내 신이 요소나 자기 나 공부 싫어치 아.
0: 어. 영아.
1: 야주.
0: 야 같이
1: 쇼부들이
2: 뭐라 내다 제비
3: 등기가 같이 해 봐.
2: 어. 계시메 저

0: 나 자기 나 체주로 키제 가르치냐 이메 멋집치 뭐 망부디제 야초죠 나 이제 딘제 유베
1: 나 진다다 잔 레미지 是吧 레미 셈베 신달 마샵체 니데가 렉 처주야디 나 진다디 원게 신기리
0: 이니 레베 저와디 니가 잠저보 자기 나 펴주고를 삼 심미두게
1: 자기 마집치라 니랑 나 과이 메 신기유 자메스치 나 얼마 로는무도 니 응음지무도 자니바
0: 前年, 장계 공장을 벌린 대리보도 뭐저 제 뒤에요. 다들 체계 차별 지기라 개동 죽기리. 계시 두강 의제 체제 다른 아동 제압이나 로송날 김부 제도봐.
1: 장계 김부 컨저스 제우유매 삼십 주다샤. 제장아 심지 제외 허러지. 이는 예체나 장계 김부 제바 로송 고마시. 다들 장계 日新 생색이 남자 20 연기고 말베.
0: 응응.
1: 계시 경기도 샤토비나 라라 키팅 저지라. 룸추레 차경무 요시. 예체나 폐지 치주 연 요시. 제자 치주 초디. 장문의 신망고 개말다.
0: 무사바 렐합딘 저 요르베.
1: 니랑 그 전다다. 마르소스 공세 이치유.
0: 我已经亲眼见到你这余地，我已经不知要你说的，从何来信息。年年呢，让我来个跪下当把自己的堂主。压住陈志远，让我已经打开了你这钱吧，压住。
1: 我呀，他去了团结，有人不气下。 한더 네스타 취업지 계세 돈도 렌시가 무침이나 영원의 랑라치 제어인다
0: 용아 랑카페 녀와 조유 쓰기도
1: 조유
0: 지스 진다 뜨다
1: 장구시에너 니의 규정부지 젤라님부들의 도움이죠
0: 무신님 브리디에 페누 요리 나 죽인다
1: 그래 고다 야 저한테 저스 전신비는 공세미 니랑 류송 경기 샤쇼 없음 브리
2: 준비요 브리 쟤너 고동가 친가
1: 저한테 그두 고동 요유
0: 나 니를 죽인다
1: 어 그래 고다 카페도 장토
2: 지윤 양카페동배 캬쉐스에메죠 랭게 하쿠위베 딘제신 포너르다 랭크디 포나네 녜메지유버 랑포나는 아이김민도와 요 메서시 추치제다다시야
1: 김민도 나 아포넘도
2: 산디메 유쇼
0: 아마 치주주 카나 루차 통보다 남상 아 좋았지 아
3: 연小珍 허지랑 같이 봐 얘랑을 친구 제목 좀 말해봐 让 주주님과 아자 심리게 깨지 시다 튀기도 와
0: 나 공부 싫어 제메 배
3: 공부 쉬미 뭐 쉬비 쉬비 손도 못 쏘고 내 공부 쉬미 뭐라게 나와 준 등민도 과해 켜켜 제목 송아 신스 손도 쏘스기 타무디 총도 소비 급디 니수 가르토면은 지게 전라 루부도 티에스 총도 사베 지랑 아야 연쇼천 그와 치브레스 제가 리죠 니 랭가 지스게 구지 샤지 게 전라다 아
0: 그 좀 먼저 가르시에 유
3: 아 지쯤 제빈 겐지 비든지 마치다 아 자 신리게 장을 자동도 치야 그림이 심었어
0: ते चा थोंदो छे मारे नेम बसिने गुजे दिन जे छुने याबो रबो
3: वे जाले जो सोंजा नुजु शोर समजे जा से छिंग क्विची इंदा अच्छा सिंगली दा जिगे छंगला मिसे जे वा योशी
0: मिसे चालु योरे
3: कोदेला कोदे रानी दा अच्छा सिंगली दा जिगे छंगला जिगे ला जा जुदुने ngoshinki yorsa. Chigyab ranlaka chigyela charsha sati che, acha shinglige roku che che, kompa rejinga duha matzu zuro che vsa. Hine loji kongla chigyab ranlaka gongsi le utsangwa, genar tsu yunna xia, acha shingli konyimdo tsu loyong pashi. Dusi shigyabdi acha shingli chigyab ranlaka nimdo deyak tuzu chigyab chawla le ringa. Mwishi chigyab chawla kone acha shingli le to yorsi. Hine kongi acha shingli la shirazi nangarita.
2: Sen yima wibu kari ino.
1: Di cambu mido. Di...
2: Nye gyu me, kanda sen yi gu yung yu.
3: Wei, nye tando zhala nang gu nye zu xie hu. Acha xin li da ji kyu chang la ga qi le, shang shang yin si xie yu ri. Yine acha xin li ga ji kyu chang la sing ha gi, go qi ya sang wei ang da xin bie ma ci ye tando, yang si kong ga sing ha li di yu ri si yi.

0: Shengho! Shengho! Rangde da supe do!
1: Si, amla. Kira karnang ka peba.
0: Ji yu hao la. Kena ni kamen na shi. Nian ur dunpo ur da wadi nian dun rumi nga chengho. Please.
1: Amla, nye gansu ne gil chen me. Kesa ugun liu la da nyimdo namdra kye shaka chin. Kale shi shi ka
2: chun. Yeshin ge yu, shin yu. Ame rang la kangra chigi me. Rang ning chigi. Oh, liu la ge rang duan wa shi rha dengi. Kesi kale ka na dosi nye su kyo.
1: Amla, nye le khur tabu ta che cho. Yine kesi kirang ge shi shi nan pe tun ta di ma nyim na la.
2: Nye dang da yan xiao cheng guo xie yu. Ya, dui da. Pu, rang ge mi le lak sam nam da tin zhe che je. Yin yi qi rin du ge.
1: Qi rin yu o chung. Amla, kirang di kar sung guo zhe.
2: Nye rang le xie wo. Nye xie kong le, nga dang da yan xiao cheng guo zu gong si xue di ne mo rang tu chu. Morang jinda cheng zhi yuan si nye si da nim do du mi di tang do rang ngon xing gi yu si yi rang xue da kong zu gong si qian bu ting zhe qi yi yun zai la ki mei bu da le ge nyam nyo mei bi po mu ting zhe qi wu ya ka li yi neng nye cao na qian na morang da jinda nim do di du ji da mei bi zhe wa xi zhi xia pu morang rang ge xie mu neng xi le la bu ting zhe zhi mi du xie su ge
1: amla 급기부 아니나 기랑게 예적 전체가 되베 갈송 봐
2: 니에 갈시야 오시 알레 쟤는 예 장치고 니에 갈시야 그스도 너니 뭐 왜 팔라 조심히 좀 더 가마 봐 니에 장시야
1: 기랑 공부도 제 신이 여베 小小 기랑게 삼촌 남는 시 매봐 이 기랑 쉬비 봐
2: 뭐라 미칸 제 이메 니에 장래 살시기 나 로디가 질레자 타부도 미자마 저 돈유유 자이는 배도 범디 추고 쓰샤
1: 암라 디거사 암랑가나 수디 콜카메 나 잡이 봐 예초심 라초 제토비나 치랑게 은희님도 대할 못 되나 무슨도 거 말벨
2: 다그리 디콘라 예케 레비 이내랑 니다리스 날 몰럽지 다파 범디 잘라 대가 주 쓰스도 아 자게레 후다 친사디 다파 선생님도 알아 동주도 제도 담아대 가제소 제일 많이 했지 님의 본 라마토자 올레올라 슝레 칸냐가 레도 대 가제 삼죠 아 용처저다 조처저 자시다 디제 체비는 그때부터 휴제 수고를 아딩 마시 제사 예탄도 모스다 또 당기 예삼로 휴스 진주랑 지중부로 레후주와 조마시 지게 공사 요제 아님도 토담제 하죠 칸다지 마 공사 란제제 호수마
1: 암라 기랑게 세신 앞에 된다디 겹균 안에 크체스 암라 기랑 공사 챔부 진다 이송 거시 시대질 만에 가리나 내주디 칠 갸르비나 미 기랑 가르성 거제
2: 아 지 닌다 예샤오처님도 대체 약도마 심지 수수 아마 샤무여야 심지베 용아 쟤는 예 공수의 진다랑 저네 랄시기 예샤오처스니에디 레미 유미진 원에 쟤네 꾸주테러 쭈치부도
1: 디카세
2: 수수드 딩아 주디게 제초 예샤오처 공수의 레미네 송 야게베 지슈 진쇼시 디나 준수제 마구도 방다 공수의 유니메 봐 탄도 갈시야유
1: 암라 까메디 키싱 알아서 안게 마코비나 키랑게 숨으스는 아 이치서 마치 주디게 셰바 키랑게 투이치 체나가 주디게 쇼쇼로 안에 용체어비 마세 조송지 슈치 쇼데조 주미게 제 수수지 디라 조 가르치 두레 암라 니엔 키랑게 안아 규유체 니에 초리아 능글 삼쇼 이네 타다 이키랑 슈 ngare somchu gyungkyu chegi kirang ge kharsu ne ji karna ne ji xiao xiao ni kama zhe da zui
2: zhe ge ji chen ni ngare lang cho se bi chegi zha ge khar che ne zha khar xie ne zha ba lang ni ge qin ni nim do de le mo de ma zhe da zui xi mo do ni
1: xi mo do karna ga nga kungsi ne chibu na nyimbe. Amla kiram ma nyim nashi. Nga ti nguwene kungsi na yon duime. Kuishin zewe kuikim khawla. Nyang mwesu kiram liya tatu tangi nye. Ma leo tchigme.
2: Shen hou! Nye zhang chengui che jo. Nga rge ma chi mo dong. Zhe shu bu da ji bu da. Rangge, nga rge che je le ge che bi na. Me zi ji nong yu ki gri.
1: Amla, nye na ye shu. Nye gyo bi ki sima shi. Nye hirang liya. Hirang me ne, nga su ne che tu bu da. Te we suwa yang shi ge tu bi ra zhu chi ki.
2: Rang!

0: 신도 너무 맞지? 야. 디랑 봐라 공시 남자 제시 말베. 장기 시기 규불베.
1: 장 아라 모든 리뉴 제가.
0: 가셈 김도. 도로시다.
1: 니 메고라 아라도 제가 저거지. 뭐 신의 장 가서 지부죠. 심 김민도나 아자 제가 줘. 나 제가 제가.
0: 뭐라 내가 없이. 마세튼 다디. 모란 근데 시어고 매 삼던 주의.
1: 된다 가시.
0: 나 레오네 대비.
1: 아. 제 쟤네랑 암라 비.
0: 암라 고르마 쇼다.
1: 니네 키라니를 신의 기비 님 시아스 삼치. 키라니를 롱드 딘지 치겠줄라. 가로스 직관이라 김상견의 탁주 시국이.
0: 喂 沙雪的, 你团大地, 小小的可真是要人。
1: 常过常下西就是, 沙漠上见见, 沙漠上见见, 沙漠上见见, 沙漠上见, 来个的要我切下, 啊, 之前的阿家森归天大去见, 沙利亚, 不过比我说了是给着一处, 嗯?
0: 沙, 却没过了西国人。
1: 因为你染了陈国去啊雪的, 他的染了, 两个月嘛这啦哪一代吹不行切账是不是啦第一口是嘞第一口了你染了陈规切不得四个月的上三十段的阿家爷染了江北自动三星店不远呢他那么让城中员工公司两个周月的快明都里的钱染了特别卡日月
0: 上课做不行跟住不起也不过
1: 看他你染了陈规切月的

0: 小小, 我真是鬼。
1: 杨秀。
0: 小小, 让我们这些读书给我去吧。 杨老在马上接着你一边。
1: 계속 이 엄마셔 제주주유나 런제디게게 체르베
0: 저는 디폴란 루부터게 라자 나심네 소셔 야 둘러키제 중도주와 중예비
1: 나 나지 로주케 봐
0: 나 로이세 녀로 오셔
1: 뭐고 잔튼도 내가 저어 봐 딱파 공부 쉬는 야고 엄마리
0: 소셔 나 내가네 되비
1: 那是我读书的小小你阿姆拉给给这妈你们这送品的让给什么了吗下空路不同家庭这下呀卡里面也羡慕就让我那帕罗主你们呗电给里呗你也没得公司那儿的等到拉波脸皮呢阿姆拉给存在那么的特马西来要些的吧好多那些菜给里
0: Tonto, nga chisung tiyalo, kitoor yubu yubu shenchu. Loji nishka leke, maza sato upi na, yuhuwa nyamdo chiche, chasha sato chikki. Xiaoxiao, semre chiang maashi, nyan samdangza. Lehe khatne cae cae rwa, yine rangchi leheo maashi. Yine rang shuo upi na, rang nishi chibu chikyan shi kapa cae ga dhukhri. Che zang,
1: 你让我让给你他姐别给表情说让给心不去你没记让求难求哼让给心不去让才干嘛用慌了你让跟这次看上回面心不松你那让图别记了路不投变了落到的列去让给可以没心里面看意思呢
0: 你路不投变了我让你跑了躺在脸面的长长下去别跟我们这钱我买不进去我是你培育六年一其实让对不对呢我们都乱谈的我呢其实让真的买不买用的可以吗对不对对不对你让我们这一起去找小小的
1: 응아 디바다 두리아요 말이 사야다 디세 야우시라 유기 말이 마세 니아메 시게 야우요 말이
0: 샤샤 니라님도 보유를 로인 스타 제는 해봐 니네 조카

0: 야.
1: 엄마.
0: 샤샤.
1: 엄마. 장아 또 스쿠아.
0: 요.
1: 엄마.
2: 잔소이 봐. 얘는 가져가요, 봐. 얼른 내내 입에.
0: 아저씨, 나 민게메.
2: 나 이기지.
0: 고마메.
2: 고마.
0: 나 문에 고마메.
2: 고마 승발소.
0: 나 문에 고마메. 고마메 난소이. 난소이. 아마. 난소이 아마.
2: 니게. 니 럽지 럽죠디.
0: 가 가래 럽죠. 아마. 아마.
1: 아마. 다나 가 와지 마.
3: 刚刚东看了，休息这把车还清白啊！休息，看你休息。
4: 刘清芳，马头这不能这么准是刘清芳。刘清芳。
5: 남청에 내 떠져야 또 민예 조례 주말에
6: 세배부르래.
7: 야 조야 조 불린 대니르샤. 양콘스 소자 사비나.
3: 요제 공도에. 여보세요. 불린 대야 뒤지 심도가. 더 너 불린 마 대나 레러 마 시험이다. 이것이.
2: 求吧，
3: 求吧，求吧！爷，爷哪不要俺这次求俺去？这个心里留着啊！我也不好意思，妈，晓得，绝不有你俩不得开过。让韩信查查去下。刘启发，跑龙江的路大，听不来的，他的跑龙江就是烈些。
2: 到跑龙马镇呢，你让扛不得细下。勇啊，勇啊，晓得，今天就是帮着让我出手呀！你姐姐连我害怕连查，推了那个人呀。
3: 刘金发，有，你们的领导害怕跑啊有。出去。
8: 好。
3: 就让老王冲啊，刘金发。
2: 就是可惜，俺他都用过，你抓。杨钱了，看把没偷过呢，人都不来查死。然雪的，明年送的个酒杯呢，多丢人。哦，你吃西来，你不摘没？他就吃酒，你藏我他个那鱼。
0: 말해. 아무나 얘는 내 쪽 할라. 샤샤, 내 쪽 잘못 되지. 랑가 양아 너 잘못 잡지.
2: 나 잔수인 봐. 아마 아마스. 나 보여 봐. 네 캔의 친구민도 와.
0: 아무나 감사. 어, 마시. 아잘라 감사. 나래 소소 모두 제시오치. 네 명령 선고 세계. 사송의 추신다. 결론 막고 거.
2: 妈，身后你个罗人？啊，
0: 阿姐啦，学个古力合算子，随着这么一个人，你去哪里啊？写哪去？哼，我错多待遇，一年拿了税啊，给妹的。有嘛事？现在，现在我你个女花钱不？我你个财政财是女花钱，看哪税？ 是是是， 阿姐啦，我你注意到了。马瑞小小，爷你那组好不？阿姆拉给婆伦说起来不？给钱婆伦起来不？啊，你到半夜上不休息？
5: 弟弟，你阿妈那组老的上西北嘛多，上忙的这大爷那么久。
0: 现在我的手上那也吧。

0: 我们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 아, 잘라. 더 봐.
1: 아, 치. 딜레 쳇츠 키니 용못 돼.
0: 아, 레스. 아, 잘라. 더 봐 좀.
1: 용아, 대쉬어다.
2: 엄마, 라바 텐와. 니 쳇츠 키.
1: 中国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 我们老家老多送咱，你到底是多少岁？钱呢？让他的来过吧，去月。
0: 阿扎拉，俺那个那个来个没？你那年看叫来个菜椒，今儿都点不来西，你小小的呀，大头要吃椒。
1: 小小是呀，明天。莫让给让了陪酒就完。
0: 明到底你也打呗。
1: 莫让把那个打呗，几米的？
0: 妈的，阿扎拉，你那意思？ 明天的，我那年没让他打呗。前头让人家小小的开点狗多。没让了，仓库也不多。看到，没让批准下，肯定得批准下。今天个金马戏，小小老不得休息，老大强这里头吃喝零食。
1: 老张，今天就没回，他家新做了嘛，也要吃了不是？哥哥在咋这么个手艺，没看他给几个月呗？一年小小的，没好吃了不是？穷不得慌，老张那个老张聪明，没让其他吃到我这给冷过去，顿顿顿顿顿，公司那点头，我这给他都有点没让他端上的去。顿顿公司来不得啊，没让给，看看钱不下土不得，穷不得慌。没让赔钱停止，让来个买呢，肯定是自己月。
3: 啊，阿杰啦，没想到他来个月嘛是。
0: 一年年小小的钱多，多个娘头吧，没让给不出了钱呢，俺还是气死那些队友。哎，就是。那就是。现在去哪了呀？下楼学过也给你们多。
1: 过呀，民族，过呀，民族。
0: 现在俺娘了嘛，主意，下楼学过也都能送了啊。
1: 用啊。
0: 啊，来是。哟。
1: 让我们那个洗个腰头啊！哈哈，洗不到哈许多，
0: 叫我去的，俺的正确效用给。
1: 呀，
0: 啊，这，俺们老头见了。
1: 阿姐，俺们是陪洗。
0: 阿姐，老头见了。
1: 俺这轮子吧，你先躺动呀，干洗嘛呗。
0: 莫好，哇哦，真真幸福了！这可是，今天做干么啥去？送药没呗？俺天不当我用，送咱菜不是多，给侬买的，送的。哼哼，
1: 你谢人哒，这就住的，也你看得去。
0: 你赶紧在那养病，
1: 让俺赶紧学不定这药去呗。对不起，我们不听这药去。
2: 妈这，阿妈，让俺你看的心里多。
1: 你看的心里有不让俺心个着不？上海啥子心不定这了？赶紧有事，让俺跟我心不定，所以都看的也不随心个着。
2: 阿妈，
0: 对，猜着的，阿扎拉，这可是，哦，我那谁？
2: 你小小些，都帮他吃去。
1: 孙英吧，养几只朋友到你店子，参加来宾你买吧。
0: 宾你买谁？让三叔送的，年到半年上学，我也摘差不些。 직 전화 아자라 가니 있지.
1: 수인 봐. 끼지 쉬다. 가리 입에 구이래 카에마 잡치. 악동 강치네 지금 맵자. 녀와 마토는 산계리 이치가 맵지.
3: 아자라. 마시 아자. 대다 신나게 매. 계속 나 내주 라브리 쓰기. 제자 로고 최고야 두고 있다가 연비.
1: 로고 가리 최고래. 前面 제가 용배 아.
3: 이제 말이 아자 고쯤 말티셔.
1: 뭐인도 제모.
3: 난군의 로고 최고야 두고 있다가 연비.
1: 정신이디. 네 랑셰유다. 계시랑을 교다 도주유나. 팀은 난저 라오옌을 뭐제 두년 미디. 다도 코와요데 쉐다. 쉐다 체.
3: 아자. 네 년군의 시금에 네 시에나 아자랑 시에고죠. 아자 유로 오시다 아이 지금에도 아자
1: 어머
3: 여보다 아마 가대 오시다
1: 쓰림림다
3: 아자
1: 아자 아마 잡아
3: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1: 아마 쉬다 쳇
3: 아자 쓰림림다
1: 아마
3: 당구디 기라즈 날 니즈 라브 코자 니 로고 치고에 두게 다가 용비 니 센티네 로고 치 되게 니부디 나 뭐지 做 녀지 미디 뭐지 그 뒤에 다수 시간 용비시 미디 수위 매다 고바 대구 매 녀 고바 시그시 녀 운의 시그 매 아자
1: 양기 하고 운의
3: 시그 매 아자
1: 아자 아자 아자
3: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4: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1: 아자 아자 아자
4: 아자 아자 아자
2: 아마 친수 친수 친수 야쇼다 야 가채소
1: 치수조디 가네추
2: 니 가니사네 야비
1: 랑무 먹구유베 가니 코와요레 나 장구쉬시 무정전고자네 리베 아
2: 마리 아마 정제고다 좋아요 마리
1: 쟤네 가네추
2: 니 가니사네 야비 니 저타주 토브르부
1: 我要忙过听这一遍赶紧扣完药的啊是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的没事
5: 되게.
2: 아마

0: 야 미김비 너군 디부 미부다 너군 가봐 너 취약스 된바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 직진 제모도 과소기 야 메니 취퇴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 메니 나스 취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너군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랑 갑야미 고비타 너군라 폭도 미베 터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셉슈 유비 셉슈 뷰치라 게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고고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 총게 니동치 권불람 로고 루충 당부요 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2: 허야 세게 링고 딱진 한국디니 로 추즈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디 나란즈 사브르도 아데 예 티레 직신다 이네데 디 나로데 직신다 데 벌 체념도 아데 예 신다 데 이네야 소브도 데 직신다 도데 나서 한거디 진짜
3: 아야 자가 기사
4: 자들레 돌도 주게
3: 자가 디스스케바 케요 말에 람보로 친친이 말에 한디 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줍스 존에 영중의 맨스리
5: 前三家的捐情名都拉站哪不也不去吃鱼所以这盟友的店家韩立方陪去当的这个人都是些干部就站起婆婆当所以这盟友呢就是地来人自己婆婆当而你出现当呢所以也不去领给这样我是恰恰都是也出口下了你让了陪去当呀的韩立方给吞下三部的人的去落了呀你没我了呀妈妈洗洗洗的南部了呀哪不帮不也不去要的
1: 韩立方的屋内要多韩立方跟踪店给阿玛拉个班的文字也不是老人了他是温州村的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苏米州三边窝韩立方从康林国下南体给科布洛车开始韩立方从康
6: 红国啥不的? 我呢? 现在面这个比喻要多 比主角要不习多 양고 야 주조디나 옆대보 영고대 당초에 홍고디 화부침을 송사 강반의 지구탕 강배서다 재미나자고 괜찮아
7: 바과 스조 랑바탕 세크 케바 소기 바베리기 내주 유지 유방 바구 장식하라 피다 내 총가라 피지 일본 매바 최도당 배주 낭초 박제 륜중당 능수된바 八国三个开发所给八国北京的那段了预防八国张西康的日本灭霸崔德堂别具能做预防八国张西康的文具给直接堂七里面的八国北京的那段卡了大空气预防八国张西康的给用

0: 阿嬷跟着躲。
1: 나무네 진짜 총 람라 낭담도 얘라 암라리아 뭐이들 랑그 진다 심상 진다 표도 중어디 약슬럽이도 자 암라게 거의 균식 구하네
0: 신마리 빨라게 아마 슈레디 때 가바치르 주래 빨라게 아메 라고디 첨스트니에 라고디 넘규 나레체 클라스네 카멘제리 숨기
1: 자 함라게 양고이 겨느기 페진 빨라 도체 수입자
0: 니 클라스 와 친구
1: 영아 어 니야 로죠 자 함라게 님나이드제 소가죠 님님도 소가죠
0: 영아

0: 근데 너 낭담도 안 해.
1: 도스터디. 키랑게도 매차기 훈의 엽시라도. 네, 직접 전화다 직접 전화게 그룹 넘버 이시시라유. 이네.
0: 이네 가시.
1: 키랑게 드진 좋아매 숨고도고. 이네 단다. 토저 딘드나야 카리나.
0: 那就难见了，放心几个，可是那马些呢？其他的点点，你们来找不用个生意。你也看见第一个了，明大哥把车下呢，开什么呢？你不听嘛的？这些公司我不中，我操，赢不赢的？往前接不呢？马准备去过，你不听个是？
2: 제돌림한 가도 나간 가디에 통과 중이 키랑게 균세 셰바 내가 투 도움인도 계속 키랑게 디간을 쓰이 겸비나 취니쇼 남산 키랑게 미개게 지제 토리 겹슬랍쇼
0: 小雨，你莫住黄庄的那个，咱们都快谈不的雨，永远在当局的。公么子几个等了？明大的，你也管得用嘛的？三米了，其他的还是我的。
1: 都是这几个等了，几个巧了的，咱们站的俺赶紧去就不的，一年。

0: 志远，我恰恰这志远。
1: 卡瑞，唐爹去听了路易斯。
2: 你大爷大，想大爷大，
3: 你大爷大，你大。喂，新到刚不能说的，是不是？
0: 我看着滚的鱼吧，谁先
3: 说？谁先说？大爷大，
2: 人家就是就是偷的，
3: 谁先上就是偷的。
1: 人家先说的。
3: 让
1: 国家的捏这桶。
3: 谁拿过去的？
2: 旁边，爷爷想当一当。
3: 那谁要当？你当。
2: 谁的？谁的？谁判的？有谁的？
3: 谁谁谁？
2: 谁出来嘛当？
3: 现在让给当的。
2: 让给当去。
3: 要当的当的，你当年里的。
2: 两年了当。
3: 爷爷当的当的。
2: 你当一当，爷爷想当一
4: 当。谁当的？同我一道看看利率年龄，看房房利率速度吧，机场风险预值。同我满足，让我们先去罗桥玩嘛。
2: 今天成了，
1: 今天
2: 成了，今天成了，今天成了，今天成了，
3: 今天成了，今天成
2: 了，今天
5: 成了，今天成了，今天成了，今天成了，今天成
6: 了，今天成了，今天成了，
5: 今天成了，今天成了，今天成了，今天成了，今天成了，今天成了，今天成
7: 了，今天成了，今天成了，呀，程志远，
1: 让开江道看清楚，看这人。
7: 我，你去用的大车是没接咋？公司全国全部组装结束，车子让给一起车的老潘我收拾。
1: 心里给让给天气下么松死的。
7: 嗯。
1: 第二个，我到阳台下呀给酒精烧的阿姨，我到心里找我见个呗。到我那让给，我你过了，搞着这块松土哎。
7: 估计怕给自动给捏住，我打找我开药嘛的。
1: 是，让他找我药嘛的。前头让给，赶紧去给自动煮面吧，自己打。去。心里也挺爱搞着这。马赛，我二弟弟对我你拉不起不是？罗小宽，俺没几个经验，没让他找我借笔。他那两个同门的些，俺你找我也会被赶你一拉，你们来找不赢。
7: 搞着真有用呢，赶你去偷了呗。哦，你大哥是写笔，让给连门店的追吧。
1: 北京自动车卖生意的。
7: 该是停车写呢，他写熟悉多啊。
1: 都怪。之前的让给写不他个人追。听你自动了，可我定是不连头买。也不叫我忙过些东西，干扰这丫的，作为用这些的生不有。接了你心呢，作为出去那次忙过去，干扰这丫的天气也不得下去。天外天气同他的事些多，我干扰这丫的什么没多。你退出出来当爹不嘞？没让人往这呢。这位上不是三个当工人？
7: 嗯，听这前年值不值？一年程志远，阿家心里个退休的让给我打多少钱子啊？我，
1: 你让老对不起，我你怕个着的，心里个让个全他了，但是也贴了奖金嘛是？地方的年薪成都贵，多好公司让都要用三块来啊？
7: 搞对对，我就当年个。没上吗？哥哥听你不是这里有的啥？
1: 让来没多年的，我就当年的，心里人。
7: 啊，我那是呗。
1: 嗯。
7: 而且心里讲啊，多好公司，要就要买的上去。
1: 唐多，莫让给让给深思了，是没得给你从下过过过年期间，钱贵吧钱贵，没算就是就骗啥。让给红皮的这期间，多好公司要要了，没退钱没多。一年级了，
8: 你叫啷天个月子大？胖丫啥子？江浙一个月内每次不接一月单也可以呢。
9: 今天做三家可以吧？他们五月底收入就要了，明天要来嘛是？
8: 第三天打这玩意儿的？
10: 第三就听嘛的。没唱嘛，哥哥听你不接这要的。没去边上先走着，一年唱我唱下去，其他爹爹接。没让了，可可是这人多。
1: 唐多没让给，让了这些都入不起来，等着钱就丢，钱不充就钱不着。 이내 랑게 가림에 신규배.
5: 아.
1: 랑공 세링 조기 섭속 선배대 정다제야 체도지. 랑게 신규배. 무세리리로 고딤체 편통마다. 인지 댄데디디 체력 채우지. 더도 공세 체도 남자의 경기샤니 용보사야 개챔부지. 이내 점리디 토러 용보사야의 개책 되다 망고였다.
2: 야, 인다 인다 인다.
6: 알레고. 강아지
2: 있어.
6: 쏘이.
2: 인다 인다.
6: 야, 야, 다 놔두지.
2: 아, 라니야 통다. 라니야.
1: 인다 인다 통다. 당기네 괜히 도움도.
6: 제사지.
2: 인다 인다.
6: 야, 너.
2: 인다. 땅아 아르덴스 마레.
6: 에, 마르님 도통도.
2: 땅아 토토스 마르고네. 아.
6: 야야, 모두 쇼유.
10: 아라 가운데 이외. 예 베스네 돈제.
9: 상계 먹고 통송. 다 돈은 우마시.
10: 산치도 치모. 아치. 나쭈다.
9: 나쭈다. 나불려다. 나불려다. 르다. 르다 치.
7: 아차 신리. 니에 드링 남자디 나소스 준다 치. 예유 제자. 아자랑 측마사스기. 나 잡다 여긴다.
10: 小陈，他去的让东西停车有事。嗯，也算吧，让俺先对外给送军需要那药的上去。小陈，让四姐这样给俺们有没有事？这月年日。

0: 모태 쉐다.
1: 상 쉐다. 심주 차야 제마시. 니 로규 두르드 가주 고프다. 쩐타 가주 이네. 나 로브신 데드. 섭규 다니 세브다. 민달하게 맵신드. 공스마 호치게. 우교 단도 직미도. 우교 단도 입지구디. 냠라게 세바스균제 우정송을 주스. 좋아다. 레가. 오늘 레라스키는 말도가.
0: 레가 말하는 소소 샤샤사드치.
1: 샤샤사드. 상가 덥딘돌. 샤샤사드 제바 맞았다. 뒤주. 루리. 로사고치 상류베.
0: 나지구 유산을 매봐.
1: 야.
0: 가자가.
1: 나 취시자다.
0: 가래.
1: 나 취시자다지.
0: 차차서듯이
1: 서두르 하체 봐. 볼리제.
0: 수 볼리체 봐.
1: 정주연아.
0: 샤뉴고도게 미디자네 응어야지 같이 가.
1: 샤뉴고이죠. 네 미디자네 응어여베. 샤샤리. 샤샤게 정주연 자네 계신 볼리제야. 찌찌주야자.
0: 계신 볼리야야 같이.
1: 아지. 간단히 좀 욕삽시도. 샤샤 마시. 뭐라매야샤.
0: 쟤는 찌찌주네 찌찌를 요리야 같이.
1: 让车也得这么行了，干脆那边，压个嘛压个，学的。啥人没呗？我有那让你压个用不着呗。你俺们那个我刚刚刚做那些，喂，你让车我通通解释个些的，你让人送出不得就别凶的。
0: 哼，你直接开门口让东西啊？
1: 哟，喂，让他人开车说，喂，通个也免死个多啊。
0: 哼，听着你别说看到了，马上拆个气味，接着个你。
1: 有些钱没多，看到俺面子了不嘞？开讲去。说嘞。俺自己身边现在人给我最有马些，上卡卡交钱咋？我绝对要马些，到时你年尾马连接让借我。嗯。借了跟这些资源。嗯。老对不起，今晚俺为啥说呢？你当我让了不能借。
0: 你不借我，要了呗啊？你得这四个妹。
1: 让接了两个卡车子有四个月，卡车子有四，两个车么都把车上嘞，俺当到老村去，到晚来阿勇，你也接都被两个，点点有事，
0: 上个把车没呢，你都养巧。

0: 대 청무요리 돌로 건다 참부게요.
1: 먹어 먹어 먹어.
0: 건다체.
2: 지연. 난 구유고기 나귀 아.
0: 잠깐 저 소리 봐.
3: 뭐야? 다 잡으셨어. 나라서 로저 용도.
4: 저저 용아. 저저저저.
3: 지금 전화 터졌나? 지금 전화 터졌나?
1: 이회. 아. 장가 가서 언니 나 타니 못 했어도. 나 쇼르게다.
3: 용아.
4: 走走走
1: 拜拜 阿车心里
2: 走走走走走走走走走
3: 지교成了
1: 拜拜
3: 은희你也中意的
4: 走走走走走走 拜拜 中意的中意的
0: 乔玉 야매는
3: 야매는 你也 나를게요 제대로한게 봐줘
0: 然后可不可以吐不吐哎

0: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 토네 계기 나다 나외 네들라 다균 진이
1: 유방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제국비 유인 나다 나외 네들 칸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르수 굴레미고
0: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두지 숭아 찌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두지 숭아 찌지게

0: 구경 좀 해봐. 근데도
1: 나담도
0: 감히 계시면서 와. 님 지금 드려 거제 답이는 가장 못 쉬었다.
1: 야주아.
0: 겨우마리.
1: 탄다 삼던디. 생경 알 좋고 치엽디. 환영 되면지. 이내 급 뒤딩 예산 봐. 나를 보면 신나다 만잡 타. 지구디 인생비. 탄다 삼다네. 나라 딩저 유보다. 나 미망 귀기네 생스템 주자 자자 생비. 이내 은이 가불로니래 체요 마치. 러니 이제 랍트 튀. 생경 아다 같이 해지.
0: 志远，
1: 你让搞不起的，你妈不起咋？让啊，跟他妈不吃去，我他可吃不着吧？同个头上就是没多，听个能写这些，我就是吃不。想给俺几个惊喜的，想给我妈的。 샹게 탄디 연샤오 천치야디 팅웅 아치에다 캐가리오제 샹게 포냠 띵구유 야노모냠 랑 갑시
0: 나다 연샤오 천그 저와디 샹게 삼부는 심하시
1: 샹게 싱크유베 은이 카체에네 탄두부도 예 랑지 랑지 치슈큐 체미 탕구딩아 랑 윤데리 이라기기 做的，我都让了干不完。

0: 감사. 나 제단 여우스나제 주고래 샷 맞추라.
1: 광무소 년노 주리 녀스미 치다 노샤.
0: 걔는 와시.
2: 왜?
3: 시커. 양칼라가 녀 중수 진다가 람살 로스기.
0: 시스 람살 로요. 도체나.
1: 지겹실라고비진랍춤튼여소자유대유치에나슈니앙알니에브요리미신다남장기치디아라도야가보다코스자니에브요리어제지겹신라기제로디칠레미나다케미도와지겹실라게뚜하시라다능도와니시라신메치다콩시규정신댐소자튼부추너카디니시에디브요리튼부머추너카케치스잉구마리
4: 切藏框打给这么切活了切打年啊空西遇见了云火的鸡龙吹度吹句操阿钱让家娘度吹心碎着鬼鸡给石了我做男友那么大地里古不语不是鸡给石了他连个男子怎么这块素面嘛都吃了块熊面的
5: 여왕아, 쓰지 최도.
1: 카담다 이게 양겨. 나는 갈래치 가주. 기시에다 너지, 증거 뒤지 삼주. 지마 토뒤 돈도 된지 채우지 삼다가 버리신 너기.
6: 자기 린즈 요는 신행야진 티리.

0: 감사 선생님 고쇼 대쇼다
1: 터치
0: 가르쳐가
1: 니엘 개메 로블랩 다님도 아니니
0: 레스 고요 카르토 내소나
1: 터치
0: 레스
2: 하이 아자 신리 디
3: 야 신리
2: 야 지게 양라
3: 교전 고시토 오면 좀아
2: 제자
3: 야 장가 디 그네니 봐
2: 디라
3: 어 되다
2: 디 뭐나 그네니 비
3: 네 가스가 제가 집에 내님 좀 나 미스텐다
2: 디베디 네 저부지는 아지 로숨다다 고비
3: 님 좀 있어 장고시에나 나 디베디 마토 냐 차체과 창무찬스
2: 집에 쟤네 네 간이디 키랑 원조 쉬고 지신 돈도 유기지 키랑이 끈도 난다
3: 형아
2: 빠르시 빈제 꾸나
3: 뭐네 님 좀 있어
4: 얘랄 쉐오 Nyeera kala jega jeta mudo. Di se hu shu chiga jeta meda. Guang zhui le zha sa xa xing yu bai. Mi su nian xie ga le jeta mi xian bu shi ta chi sa duwa ra ge xing yu bai a.
0: Jeta xian bu chi ba kha ro zhi. A, jeta xian bu chi ki chi du. Mi di zhe ki on yu se yu bai a.
4: Ho si. Rang tu do du gu yu ma ra ba. Nyeera le xie hu. Rang wu ne se hu shu yi ne. Nye de kala jega yu xing ma zhi. Kiran su su ru di zhi nye ma gu to nyu.
0: 卷单的要马蹄，远程的要马蹄，卡的钱的军工马蹄，你那的是三户小钱我生过了不？可把钱比那美国队请个马蹄，对了买不拿着的新贵呗。你们看起了狗，让啥个那金山姐的，从头俺祖祖的背个去，西边一东到西边拿着香啊，请问？
5: 不走，
0: 前面的队员的，
5: 前面的队员的，
0: 总统内陆军在写个去，
5: 弄钱过来，马蹄。

0: 슬림다.
1: 아,
0: 슬림다지.
2: 장아 씨가 수이 봐.
0: 랑사르트 레벨레로 임니 시구유. 녀미르 샤텐스유. 사가디나 레그체체 로니 주기.
2: 어, 안 가르치게 봐.
0: 라조 레그디. 게야 치자제 미컵노 담디 균테지. 다들 레드 직면 슬럼나. 님 칸 레그체브디 동보르.
3: 왜 가체비? 미디 가스고지.
0: 녀데네 라디레. 어제 마신 가요르다. 레그디 신조로 참모 마코모 효지. 진다디 기지 많이 보시네. 내루지 역시에서. 키싱 라조 윤세 라기다. 준다 유비나. 갑자기 터세 간직 중례 칸을 대여시. 레그디 제 체제 가져오래 아. 다당 라조 댄스 신나 개매자. 류슈르 딘규리. 제마레. 딜레라. 야치 제 진다라 권다 쇼가규.
3: 장하가 되시. 진다디 오윤 씨 쪽에. 니에즈 야치.
2: 啊,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這裡, 你当的心里有在啥地开枪不有些处我的这下呀苏吉来领命团会托我阿姆拉拉特姆多落进落西叫不叫个人去讲
3: 阿姬
2: 呀对吧女的既然你对戏你要进去
1: 来谁蓝色街去
2: 哦金大这么啥你能不信诉等级
1: 老玉老玉别去的你蓝色水啊不住的古修的
2: 我路马去的金大这么啥
1: 有啥话就
4: 金大等一下老金这嗓子我也差不多有
1: 人啊不说还最羡慕说
4: 我现在上海多个才有年长嘛刚刚有人地里苦苦听起这
1: 然于是同志们民宿落不住去的地里马金前面有让起的学天别动了电解你有想一年这么的地这些小名啊弄住的这么的时候你可能用过吗这用钱卡了一年这光知道最不缺的就你个马大你怎么
5: 公主咋起学的下的年度的年不要马里的年路用钱他个是大
1: 我还老去去钱用不赢可离开了让个新个人几所的国家的西个年不得这马大永不三对月呢引进干了就多娘先不过去这马的西个年不得这马去啊
6: 提人让俺们都用钱，统计配药的，怕逻辑上不了道。
7: 提人我那年每次出入正开始学的错去。托钱呐，托钱呐，给啦，祝你达生意兴。

0: 망즈루다 니자랑 감자 디링에 젠다 태운고
1: 나 디게게 갸바 나 레오요리 란탄도 랍자리 진다 니에 태운고
0: 가자랑게 응우야다서야 된다디 니엘롭조 겜바카지 지비 이내 콘조레 응우시라 메브랑게 신세리 제자랑슴데 마자 니 톤도야스투게
1: 되오 뭐뭐 니 수이디 타슈 투스 랑게 나 게스트로 치모고
0: 어 젠더비야 Case locked out some day, some my rank or chiggy.
1: Madash and Honey, sent to you, Ingrid.
0: Zodi, some make your any cure within the cure summon do. Mansus in the Garoman Gucci, love to ten betchy, Legacy, Lungula Rada, Lache have a chita chip sock again gay. Catch a work here, she. I read in Lapjana Carotia, look at him do. In the Randash and Homing City.
1: 喂,你也点赵云环给咱俩羊都好奇多。卡里,赵云环了,羊马吉亚卡里拿。云环过了谢我就能,你也讲啊,可我是不是也得求于。人给羊卡切吧。

미링 외사 샬롱 닥테 창티 쿠심키 니모 기부티 롱수 죄신유 탄다 콘제 추구초 림신 창롱 중심 소폰 파마탄 제테 잠미 샬롱 닥타니 나수미 나웨 교제식 인베 제네 유리 마송와 강대신 콤바포 쇼퍼지 송원배 세리 피송 척배 월 샬롱 닥타나 샤시 개비 창롱 용신유 GPA 남투수 저투수교로 대신배 퇴제촌이 남시 기진 세린 좀배 가디 송은부루 지죽기 킹유나 도나 송은부이 뒤로 초와르른 겐키 퇴제촌아 제바 경신유 송은부 서버처유니 가시시 터시지 외고르유 노부창초수 柔天君恰行，天里错过了柔卡就松体能色行人。第二，热度养色的心，咋敢做不远？提醒人想起咋当天，第二，女人人民那座所用财源。热度吃过它，何为？这里因素定过了条件。咋当讨个日大心间错了，第二心愿。恰个你心间老弱得不得？瑞生说假的，说假的偏不三数天平呢？关注了三条张三看新疆事。他就关注。女婿有句三里最新前辈讲的：“梅林为啥路？那我从杨三的手拍从手中前进，日头吃够的米松的，去年夜路为那我写了点点点不疼。之前呢，那位那我阴天进了，看着三里一直没行，让你有。”文章，那晚你杨三的二叔对面堂兄都约不起，杨三特别对二叔盼着从头前头给约。有咱们来马送完，那晚做热调吃过的米锅来通上面板球。这人得不错，我日中确定俺三寸心。第二，都有托俺困难的月白，国外日久行人。在空中女不堂，确定天时机，可留个千金先别吹断，从来都不堂。铁达的这条车轨走，日行路不堂等着卡车轨冲，看人生呢？咋个龙叔决心呗？国外去做呢？看着卡塞叔条条腿，你们干嘛让着？朝南南去，你为咋个朝呢？这一牛皮个嘞，咋些高度对不疼？这呢，客家托索家先送狗，搞不切记。头最忙起我心，看着你托干托的，从来开玩笑大人。太阳。这了阿扎汤，其我得不吃，不行，他那最新的这部汤，三瓶烧鸡，从来的女工可端起的有。文章，杨阿伟脱岗的三个月头，今年汤恰好养熟汤这么新种的有。天阳路过的今年是个车头，这天买给了美军三千不泡泡汤。提前被去社区委员会稽查的严刑，有人接到警察的接听，阿在厂长头调警，这了村呢，女婿邻居三多问题，七个巧数，捏完了，家里心不存。

0: 기진이 파르밍앙 코르웨낭 코른로시 데니 정충 감기 기캄 팅디 도뇨 민규 제소 상화 실제라 자탄디 독접 제슈타 탕거라 되베 제 이동웨 뒤루시야 실라비 天气就不一样，啥的不说。差异让给仓内脱血所解药汤。炸弹拖动，恰仓给困难些。混着你，养白炸弹的三天给这么那边可以给冬节天气。恰仓难度，不说说给可以冬节的那边，垃圾是当暖心。
1: 昆尼贝普在唐所家所在地上空土区土美北，藏土多贡边的德格开源。查尼，在么面前为彻底去引不通。么是特殊的尼贝，尼尔西藏龙多西那样。昆宗尔木西普在南疆土美北，南盘卷摩托边爬土，又在帕曼尼了边个。 차파만 이브 커인 손 댕골 경기 속차 송외 고급 최신 몸이 기자단 토라 맥시 넘버와 그저 참자며 차이 미워래 터터미 아자티 혼이브 믹서큐 왠자
0: 他以修松德布雷吞别龙军及龙角级约在了云朵当时。阿占中国人呢，提莫鲁苍南崛起。他的三村就南罗马村为，特区了云朵当个村。可别可以呢，古时七站下不堂。太阳刚晒到呢，三村就天呢，差一眼呢，中来老远。 자단디로 히말라야 치외 교조 첨부식이라 콘조니 교도 제주로 가보 여지 냠도 니즈인 체네 냠도 제규 배우 마세 교조 세부 제디 냠주 지기 루부르토 차식 켜마나 박류지 치워 초야 덕수인 치치를 피 보조탕 김규 송교 체치 닝도 체외 소다와티 뉴쇼 요구 때문에 직수로 왜 전주밭에 타주 당하지? 옛날야 차 둠자시 인류 차라 땡주탕 응규 인부대 대제 퇴배 진덕을 때문에 자토의 속자수 차이 속자 존재를 꼭탑 때문에 Tamar, Jinsu Changmati, Rangi Ngang Yuta, Ngangu Le Dene, Chiwati, Song Tupaji. Tose Chazan Nangi, Tachu Nini,

他同样明天从别东西个车间用手做把仓买呗。仓土俺给国家田里换成原先呢国家也能随他买清醒。他旁边三天的仓土落进换成车主仓龙天了双下送为原来清醒俺与心度是不远。三九天就破旧换来买别忘记车主给王明啊修送两的换掉差不起。文章车主昂破旧不提三月的叠别团建所事。车主的破旧囊中天的潘个女别被宣布行事。可点摩美军车间破不提破旧一趟所家送没多久错念了嘎嘎讲钱不拆不穿。高位不行了炸弹铁接抗松就两天呗杨阿伟车主铁哈苦街明日给了那么晚了车主铁那些他给穷脸那里啊难怕绝对不穷街明日趟收价机娘都炸弹头错了水瓦汤平均几个几点昂年前几度点呗清晰性军心月从我不能大度前面没心把盯死了那么他们解读我有时约别恰你明天他的大不及天里让也起独有托干起抢下的举度恰不他特惜母去日龙长命的过了为靠度也是汤马的也有天呀色系的路巨人没难度从我不能色讯格距离出不起银别看杨伯都团别托干都各给穷完了他也家族堂人都铁别用作第二年怎么里杨子的吃别错不是银不堂中国甘肃南面车走继续行营从文不如参与社会托在面松托家堂国主国主也不堂从我们不提独有托干图温庭的那不堂新疆昂年独有托干给强下的聚集日龙的诉讼前行月陆剧云林点北秋千地秋光家眷的司令冲给的注意家眷堂从不行月从我们不提独有托干给给他们的家松江给秋光做事应被强年铁路的这里出品嘛送去你十足上的牛在托你切切的偏心秋菊家庭切切的送话题他过了切当前同住居住刚过女店贴月了从文被他过了养秋菊所用陈列接到地便把我的求月小菊的推龙区堂奴强区天君堂天君七藏地区都有托干区托张区界남시교권첨부송대로직동전발에남아표송척배총은배경을경유총은배남기처부토외주부제기최소기공덥라간과강양체매발딜에덕디총은부코나르예배열이디총은배냐로리소중제유타혼니총은배낭토조십줄학점교용와래그용배숭사들토강기련사그양부자준부탕내뛰라참배련세구리우탕표숨속배녀리기사제퉁쿵래총은부딩이종교가혼나야르기뒤자쇠교배체망쇠탕리규루뒤체망쇠기교배교시도구리우더나대로덥차리니경업주학점소대체배도유토강세부유리기시균제도교류여부지남다초외뒤수뒤자남교당교체니근주차선이치를러용기여부디소개를원고탕차롱닥자중중기나제상매내들학도묘부지송은배타고르키리규사도다하경송은배쇼킹템리
토강기 탕들의 규신 당면 저와 오장 규식도 준유라 대개 낙제탕 자탕 리큐 제수 남아젠기 리기 속자기 협유진 대다 랑랑소소 릴라 젠식도 교내 사신 댐비 기칸무 규직 초비우시 대낭내 이완 체제를 초배 속자디 총은 변 점규 자탕토 초대 제신배 동란예외 고와 대다니 기호 군기 도난치 유도 교류 dawa chubu tang dung bar. Tsong wun bu chang gam chiwe tenbe tu zi pala de zi. Sin jam ki chir du xer wa tang dung ni. Tsong wun bu sok cha chu lo jing nang ki chung cha tu xiu di tu zi tir ga di long su juan gu chuk yu. Tsongwenbu, dapje kin damdar chu kodion cheba ma se. Zemling ki damdra chenpo dun ki yage yinbe chane. Satyon damdra di chongo sowa tang. Namsi nyumji cheba. Tijin kikam nama rangjin le songyong je chebe nyuba kejin dun xin yu. Chungchung gena ni, sator kisar tang gibi chebe chungchung rikshi yinba tang. Sun shu chenpo tang. Yigar onwe nabali, konzo ni togaanki tsunchu su kyuruyu. Tsongwenbe takwarki narin damra teni, tungu pyusung chobatang, zazi xin dupe kuryuji yinbe wangki, te chungchung gina namki xindu zewe kipi cha yuxi kyuruyu. Chungchung gina te, sanda tang nyamdu, Jemkyu ki mi ngu du somdong zamki nga gong la sota chi xin yu. Kibi tu zi su. Le la zunbe chung chung gina ki, nindar di gyu tu se ting ma cui gi yu jing. Kandar sung shu gebe se ri yin qin. Chung chung gina ki xim se la zi gi yu. Chia zhu ge je, 차상 귤네 튼조시 타골 기자나 되다 깊숨 강도 귤은조 메링웨 자셉도 제게 튼출라 저마 탁베 작게마 디니보 전잠 넘시티 코니라 교비 뒤지 차르심베 챙규체 차키메 분도 깐나 신두세 응세 신뢰 퇴배 분도티 열두수 혼조 총은별 원장의 방주 외수 모두 퇴시 대대 제와 서배 사소 디니베 장기 차자 담레 타타 시우워기 추세세도 제버시 원장 요리 겐베 추세이 혼조타 마음배 초고로 예유 차세 깊수 교시 허든 체이 까지 체외 처주 룸베 랭고 축심바타 차베 세 최와 친네 다둥 로 메베 차명은에 세나 닝후니 되주 참부식제데 룸난기 공아 니마르 소쇼 니코르 추군소 세 최와 친데 류송 섬뉴 제초리 이나야 차게마 추슈디 랑게 차상 총총 게나 경아군소 준유 니에시 중미 자기매 공에 충충 깨나기 로가 쳐버지 세수 강 충충 땡겐기 충충 깨나기 랑기 세기로 주 제재를 동대 멸기 자고나 뒤에 찌가르제 표순 쳐고 되니 뉴체 크습 약쇠 되지 노시 책배 초대 공아 추도 내마 여벌리 다른 공아티 양아 체외 보내 장장도 세버지

Chuta, Nyeri, Ndabcha Che Tumo Minbe Gingham Jeda Tini, Tsongbe Gekham Tengu Keji Shi Yinshi. Tienangne, Zongye Changbor Mangshue Tang. Fuzi Tie, Gangne Chik Gyangshi. Zongye Yueba Tie, Tujan Nedir Gebe Tsone Chebe Mengshir Gyurla. Teda, Tujan Chido Mangbo Kase Su Gyurwe, Chujie Gebe Tang, 손해는 매도 미롱베 뉴쿠시도 교류요. 마치 초신 잠베 투치 샤나요. 서버 토웨 템바 치사 차라바 법규로 예된 지양네. 로다르 종례 보제 투지수 추계 세시티 차바 망르르 신네 가브리 파란 조시 가브리 차안 조비 테나 장도 윤도라 뜻십 제주 태야 산에 되게 별이 망조기 초외나 된제시도 교류여 추가 마디수 추중도 종야 류여 바 신세 별이 망조체 장규토 속격리 유비기 유디 추가 마사르 류베 종야 텐조 추망웨 추람도 오르네 종야 솔라리앙 최소한 그 류슈도 제규로 튼유로로 남진기유 파자포규 송은보르 소화기의 신배 뷰리 망소수 법착배 기감 송경기 노시식 장신유디 냐르리 퇴배나 최소 최도 망부 유에바탕 최소 균러 송경탕 통진 제괴반이 건조의 시엘라 숙비에 담자인라 대외 송은배 종미권배 미탕은 중캄 지글지딘 인배 윤진치기유 정중캄의 송경 제발 렘부댕기 직카라이 종예 칠로의 송급 체제를 최다당 73매 체바 체규래 시엔체도 강양미 송은배 냐로리 송급되네니 송은신 진기족배 종야 송종기 치주 리공시 임바탕 기캄 심주민에 종예 촌의 구류기 기캄 라수탕 미탑기 소비 체배라 제라민네 쯤바 균체미 낭신유 센세기 대교로 와도 종예 개비 체제 망토 동칠 송은배 냐로리 송교되네기 냐수인 칠통 체배 라세체유디 라제 미네 보제라 슈트업 유에베 네 유에베 냠은 주순 제디 미덥기 칸마르기 미덥기 소비라 제 규디 송급서 지수 냐고 망보 룸규르 체네 송년냐 존남 로직링 소종 체제 송년냐 주티다 송년 보제 차제 추남도 류기 테나 체리탕 튠베 뜻십 체린기디 종년송교

디니 데르 심세소 교로아제 그 카로 아제 로체니 자다딩도 벙주 류딘 주치 징어 칭제티 강내 참타 토뇽 테니 자다 디토기 치균 대민비 등규 대제 태양점리토도 소자탕 수자로 있고 차론 닥터소 추적 강주리 트니 진니 총을 보러 깨버기 원장 처리 소소 장랑기 손에 더 재지 총을 보는 장삼수 다시 피시스를 왜 링전식 차유부터 링전 뒤 다시 깨사로 왜 양사르티니 춘자기 카르송식 지시 감세 속자 신기 지자 니자르 체미도 소자니 이게 답부인배나 민생은 소재 링전 세장스 차전당의 인배 넘투수 소자 추수 지자라 잠시기 디루 시수디 깨배 체지 내디니장 부적항 침부시도 교기유 태양 기재 신도 토웨 소재 은리시에나 제주 수주 랭게 신도 지웨 고재님들 소재 링텐타 총은베 장부윤 도게 파도 버부르 추부르 치기유 쇼바 총은베 피우하 주인도가 니 쇼베 최종탕 자와 지춥기 남백기 대낭리 소자니 응세 대쇼기 추조태이 세서쇼체외 소자니 깨제는 젠평게 매배 권조로 총은배 년지 참아시에슬 권조 저티 앙사르기디 녀주 테마타 팀으로 추난토 주인종 가르마치 잠나 종약강 주잠식 송톱기 예배 대 추제 시엔츠 예면 챔부치 제부 캬노바 쿠르용웨 소체 세리타 랑키 오소 난토 냐르데 링젠토 로니 제톡 나르웨 랑키 체줄 데르기유 세마 중민 시베 규제식 인백년이 게마타베 제주조는 전나 랑카당 수토베 뉴바치양미 권제 파메카네 세라바규 손에 제톱지 니다 조준 하삼시 디다랑아 균투 제거 차산한 그 소자 중중체 파만 예비 세리 기내 로립규 군에 대유 원장 내급 잠시기 시륜 행자 되니 치주 잠시 소재 주군이 기반에 송대 진중 팔라 양한 대회 제야 교기유 소재 밤에 세리 캐디 상도 로알리바나 아멘 게디야 디네 죽디오제 고명은 이제나 카당 잠제나 촉배 콘솔 트랙이 순수 체수기 체조대 세리 협조 트랙이 남바 개와 체디 메카나니 세리 렌토 주기유 대나 대은 대체도 소자 중중 예제 인진 뉴수 유구 등급

팜니 겐니 송슈 림키 세친니 타르 도시 템주비요 제르 당도도 톱체웨 냠충라 톱체 제바디니 소악차 유도 저기 유더 메베 손에기 직시시기 디나야 소제 저도 손을 쳤나 랑크 톱슈라 디엔치 다수 치소 유시 톱베 톱단유

0: 샴기 전이 안다 싫네. 뭐지 파주 휴인 송강도 피해 봐라. 그 수슈.
1: 야미 김비 너군 대부 매부다. 너군 가 봐. 나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콜. 럽칭이도 로스틱팅 제모도 와서기. 야메니 취퇴시 겨부 칭피 당도 피타.
2: 칭비 당기 튼세 칭피 루니 계급기 청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주레 주비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낭
1: 갑야메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메바 야네 상토
3: 균통 야메 니리 탕 대외 人心기 야메 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셴슈 유비 셴슈 뷔치라 겐린 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4: 어머 김이 신부디 가리 김을
5: 빨라 ཉེ མ ཤུར གུ ཡུད པ ལ ཁྱ རང གི མ དེ ལེན པ ཁ རིན པ ཅི ཐི པ ནན
4: མ དེ ཁྱི མ ཤིན པ ཅི ཙང ཙང ཀྱང ཅི དེ དེ ཝེ སེ གི མ རེ
5: ཝེ སེ མ ར རེ པ ལ པ ལ ཁྱ རང སི ནན པ དེ ན ལ ཡ པེ ལེ གི ཤེ སེ རིན པ ཤི མ ཅི དང དོ དེ མ ཙང ཙང ཀྱང ཡིན པ མ ཅི དེ མ ར ལ ཡ ཡོ པེ ཅི ཤི མ ཅི དོ
4: ཝེ སེ མ དེ Longni shula dong qinbei le banning ba qin mu mei ri ne xu xia la zhe shui bei ma di bu ne yang zuo
5: xie xie ri bei tuan zhe yin zha tuan zhe shuo zhe ge cha ge yin ne zha tuan zhe ge tuo da mi ne zha qin bei da min zha wei nian bu xue ri
6: wei xie ma xie xie ri bei tang zang ji ma
0: lu gu de gu wo yan heng gang zhang ji wei xie ma de song kang po ge chong ye chong si gang guo da ang jie ba wei xie ma de song kang
2: 야미 김비 너 콩티부 미부타 너 콩 카바 너 취약스 된바 고나 고유콜 럽칭이드 럽스틱 쟁쟁 못 와서기 야미 니 추퇴시 겹부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미 나츠 주시시 지신기 닌주 레주비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 너 콩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낭 갑야미 고비타
3: 너 콩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니 상토 균통 야메 니리 탕 대외 人心기 야메 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셴슈 유비 셴슈 뷔치라 겐린 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7: ཁྱི ངི མེ ཚ བ ཆི ང གོང ལྷ ལུང དང བེ ཕྲང ཤུ ཤུ ལོ གི ཕར ཅུ ཉི གོ ཆི ཁུ དི སུབ ཐུ ས ཐུ ནམ ཤི ཁི ཁེ ཆུ ལུ མིང ནས སུ ཡུ ལ ཉི གོ ཁི ནུ བ ཡང ཆེན པུ དེན ཡུ བེ ང གོང དང ཉི ཁོང ཁུ དུ ཁུ ཡང ཚ བ ཡུ རི ཅི བ གུན དེན ཆོང གོར སོ ཆི དུ ཁུ ཡང ཚ བ ཡུ དེ བ ཉི གོ དང ལུང གོ ཆར ཆུ ཡང གོ ཐུ བ ལ སུ བུ ཁུ ཆི སུ ཆེ ལེ བུ ཤི ངོན ཐོ བེ མ ཆེ ངོ དོང ཡང གར བུ ཤི ངོན ཐུ ཆི ལུ ཆུ དུ ལོ གི ཕར ཅུ ཉི གོ ཆི ཁུ དང བ ནང ཐང 여튀기양
8: 야 자가 기사
9: 자들레 돌도 주게
8: 자가 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디 파디 배지스탄다 디나기 줍스 존에 영중의 멘스리 제장 자리에 견 직민도라
10: 자나고 야구치 체위
8: 수수제 멍요르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지거리 도 세감 주장지 포보다 수수자 멍구연은 주지 딜레 링즈지 포보다 아니 주셰다는 최야 부지 링기

0: 키랑스 같이 유. 네 정이 영향 아마 줘.
1: 여. 인서월.
0: 조린 동라. 키랑이 대 쇼이베.
1: 어. 맞아 정이게 휴장 월급도 없어지게 부유.
0: 휴장 월급라.
1: 어. 장래 심부 주고. 정이 상하 빈자 도가 지. 지금 줄래 주 주지. 좋아셔. 소재 교다 등그리.
0: 정이 정이 정없이베.
1: 어. 거들라 좀 줄래지. 죽 침부 주지. 뻑지마. 처음부터.
0: 이네. 이네가.
1: 잘어. 단다 주비.
0: 괜찮았어. 조리동아, 마중이 나나.

0: 빨 하대 제 가르하고 우리 아무나 대주 제목어 도다디 나래 다주 지기 로 대부시시
1: 나 주도 마치세 에
0: 저 마지 주도 저와 지 마지
1: 랑 빨라 슈가유 빨라 슈가유 랑게 어 다 부친 부차 봐 아메 주도 최고야 민도 나 가로 지금 매라 가로 챙매 어 차스게 구매 부고이 김매 동창게 미주 증매로 제마 아마리 야칭메스로 어 빨라 슈가유 빨라 먹입스다 나주고 먹입 맞수다 나주고 먹입 제대네 초게 요 말이 랑 빨라 슈가유 아니 슈도 칭메 요스 럽슈 야 이다 이다 유유유
0: 시시 야룽라스 니 아모 거스 그들럽주 니 나 찬스 기그메 부기그메스 그들럽주 말레 헨로르버 돈다디 그리체 조르슬레비
1: 다시는 교고 파티 길뛰다 야 이다
0: 영화 영화 니 대쇼 도스고아
1: 어어
0: 네 라오리기 저도 주고 근제 차도 직대.
1: 다트 시다.
0: 어, 대죠 대죠. 아마 네가. 그다 나라 제야 근제도 세사다. 아마 네 쇼고디. 네를 저도 주고디 파 예가신.
1: 대다.
0: 쇼고디.
1: 쇼고다 초리. 대대다 대.
0: 네, 닝지 부터. 네 쇼고대죠.
1: 어, 네 직대.
0: 아마 대시.
1: 쇼고 주도 제목어 스몰라 아. 아무심 두르다.
2: 겨라 오늘사 데스다 사지디 컨트스 조제
3: 알레 데니에 데버레 이네 파규다 법수지요리 지주랑고 데비나 람살리그리
2: 양가지 손다
3: 어 지주랑고 세기다 니 양가지 셰고 피네 지주랑고 데비나 람살리그리
2: 알레스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나 강저체네 른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둔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협지교부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포윤구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주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최치바 디탕 민비 주람 토르와 신비 캐수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킬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 치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기 레드마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메바 미군 나와 속이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구 강변 남기 쿠류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자 톱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류 짱자 균형 치바 조내 쿠공수 군위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기기 추딘라 토낭 치바 합치개밤 로기급 짱쇼캄 라베 충류 카나기급 로숨 옌키 응원곡컵 겸미배 짐치 유배 미토기 독살 로체기 응원곡컵 겹교를 꾸염치고 각발투 겐군추 정군왕 규림용기 응원곡컵 겹바탕 권내 탄외 민컵 겹굴

0: 왕 텐족 내주도 당도 다 주여 말봐. 내가 뒤 손잡아 강냐지.
1: 장달留了，장달留了。 탱기 이 담시에 뒤 띵섭 중송해.
0: 小事, 야구 중송아.
1: 디키란 게 좁대 야구 나자리.
2: 신사. 결혼문에 다시 라리샤.
1: 결혼갔어요. 내 지루 대회 미키라 롭스케어유.
0: 왕 텐족. 가르친예봐. 그네로 지유베.
2: 마시, 니에디.
3: 다지스. 가슴을 가지도.
0: 소소교는 은지 야구지.
4: 云胜。 我估计一遍。老妈叫的。
1: 그대시에
4: 아씨, 전이 아무나 전부터 재명할 내시야. 퍼스 보고 냐토 미도.
1: 냐토 미도스.
4: 어.
1: 나시에는 라게 냐냐비.
4: 어, 니에 님 하시시 냐로치에. 홍차수는 파괴가 죽어 삼치.
1: 빙초원. 상하이 타는 곳이 되려. 양서 조두르베. 총대는 여섯 개가 죽고 유성도 돼.
4: 말레 탑시 개민도. 뜬지 총총로 요샤베 너무 추.
1: 가나가 제체네. 니야 공디 타야오쥬.
4: 그치. 근데스 타지오제. 보고도 찔러라는 맛이. 뜬지. 对的, 欧龙兰斯, 给也马西, 阿姐给, 我孙堂这个, 邓子然落对不起啊, 让阿姐你们都乐乐解决去, 你要有些马西。这, 乐着, 乐着的,

0: 감사한 수임바.
1: 올레, 공감사. 코네 생가르벨. 예. 마녀지 주족이 진지초 천년이.
0: 진지초에 미여마리.
1: 라.
0: 가봐게 뭐요? 아, 미여마리.
1: 올레. 올레.
0: 정아, 진지초가 가서 내면 안에 된 잡리. 더 너가 봐게 용기. 켄자시도.
1: 켄자.

0: 갔어도
1: 저희 암라 쇼미도사
0: 쇼미도스 갔으래
1: 쇼미도스는 처음 쓰고 하시
0: 아 다시는 뭐지 그 제시가
1: 야매는 보디 소녀 세도
0: 링초원 링초원 장경 우네가 신생동 출교 예배 아
1: 류성

0: 자, 같이 있어. 동대디에는 컴퓨터에서 시도가.
1: 동화,
0: 응.
1: 장가 소재나로. 수주 고녀도 같이 따라오시아.
0: 갈수 어디?
1: 눈치 몰라 좋아시아. 더보고도 더 좋자자. 소녀도 같이 따고 삼추.
0: 자, 보고도 친형제. 멋있네 미자마도 시행무도 왜. 탄다 소녀 체인 인사하지. 다디 랑구충 뒤치에 말이베.
1: 원 그저 쇼시에. 탄다 보고도 년이 제일 요마시. 다 체는 예 야마 체바 충충이 요시아오시베. 동화, 장교 보고도 고녀도 같이 따라오시아 뭐.

0: 전화다 공감사.
1: 어제 연차.
0: 장대라. 나기랑 아세가 영어 삼대유. 슈다.
1: 알레. 나 세제 된다 그래.
0: 레스케메. 아. 니기랑도 수수시게.
1: 아, 먹어 먹어. 잘로 먹어.
0: 기능 맛이.
1: 랑 세제 텐주고 치고 섬쳐.
0: 알레. 텐주 튼다데 임브리.
1: 예예.
0: 장대라. 수수다.
1: 어, 영화 영화.
0: 니에시는 하산 키란가 조규나비 손두디 야오시라 하시옹스 태조로 로스다 규지체 미유에 죽도부지
1: 퇴응과 통한지 손두 소야디 체덥지리에 마도 미유 마시 태조능 신 미주행이 바텐조 칸의 균주체니 로스 니부디 콘 퇴응구 마시 미텐주체가 니바도 너스 참아지제비나 신의 목리래 세그지 제자 니바도 니제 참아지당구지
0: 키라게 수나
1: 세상아 잘 주도지가 용고면 두게 된다디 쇼긴이 벌써 왜 마세 소재나라 원세대부 탐지지 고르바 왕텐주 비국이 매태라 나 삼무당백아이
0: 장자라 니의 삼자 쇼인 왕텐주 파문이 소재래 허치도 처음부지 디마세 팀을 소재나게 원투그 레수부지 텐주 비인 수나
1: 처치자매졸라 토담다 덤지 제고사 니바 제고리 비고야지는 인지 비고리 연차 니에세바 좀제 도면도
0: 결하게 숨 다시
1: 제도가
0: 이내 배대 다다라 뒤가 아유
2: 아자 저 보디시 야
3: 찍긴다
2: 어어 리린다 우지 부근인 좀 시도가 바깥다
4: 요 아지 보디 미대대네 조리지도
2: 보디 칸님부시
3: 我怎么地呀，美女？只要给我买点鱼，养个生鸡，伢提不起，全部彻底，和你过年吃鸡。啊，今年把个都，啊，对的，对的。小丽，不过的，我你给老李洗了亲事，哦，全大几个月，哦，不过的，怕么可能的，让给我你了，塞不去了。
2: 哦，不过的，爸妈，不过的，你也注意。你今晚是小林，你也快点了。明日俺们不过的，伢若留不住时间，谁伢打死多？伢若其他是伢的，打不过的，就俺要骂谁。给你个地门去打。小林，听到的让给俺们你了，谁不晓得？不过伢伢的，听到听不着。
5: 怕买这些的，我你个三不没钱呐，今嘛不过钱不吃着，怕买国有是冷的，我你你，没了不过说了钱不着吧？老局长刚来就结束，跟我吃着要用年节面呢，那你看的意思好些？叫阿姐，不会怕么水面，肯定是些那用嘛些，看他。 부디 아무는 전사 없이 얘기님 캐린초 오늘이 부디 질린가 요년 요마시 얘 캐린토 봐
6: 자기 캐린토 봐 캐가 저슬린가 은이게 부디 로니슈락스 탐대 미치시는 샤리 가디도 미 은이 참여시 그러봐

0: 王天柱，燃气机吧。那屁屁的呗。比桌钱数。阿仔。家天柱，家天柱，家天柱，拿了条啥么情况？这。卡西有事，俺苏瑞啊，俺南边搞完的，你明儿我有事别么多，坐船去嘛是。
1: 아자 와리 타리 아자에게 쇼팅자 라 서준의 비

0: Nyeni sese dingdi hakos. Rangge, yaksi de susu pomo dengge yins, duksi de mi bu dengge yins gi yorba. Dinje, la teng marda.
1: Amla, chukhoedu ge chik sida, yang doos ne, chuk lu yung guzhe.
0: Yin daga chingu chingu, ya, randu si, randu a.
1: Ajasunla. 잡시다.
2: 조신동라. 기라게 탑시시다 난다. 라.
1: 어, 아저씨라. 전다디 이제 쓰리. 류동화 키시 레네데 도베메나. 두메스야 요리. 이나 아저씨라. 녀슈바 세야. 제마 고급든데 요리 시에 두마시. 기라게 숨나신 레네 집이 깊다 세야든지. 소진에 타제 사업지 준다다 요마시.
2: 阿扎苏拉，啊，从头说啊，周宇，今天都要输啊，都输是叫南山里五主鬼。我是，钱能俺罗主意。
1: 阿扎苏拉，来姑娘的，阿扎苏拉，这拉的也怕难的，你要是真拿我嘛是？好子，你该去哪里陪阿姨？你还不回去，多谢那叔给，连不带黑妹，叫他把难提。
2: 钱能俺怕去主跟的。
1: Listless，今天给特别是打难的。阿扎苏拉，等到你回来特别是有嘛是？
0: 양양광부시다아자순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신부두게
1: 암라
0: 당아 정진제단지에비
3: 퀘신즈웨 셈보볼헨게 탄들헨게네 센시부니 년주물링초원기 소용체베 선규리체지 탈롱아 주서제 텐게체레게디 게르사
4: 알레고다 저원 닥타큐 님도 남교 닥타님도
3: 남교에 경찰서에 남교 대응을 해 미처 통근도 마지
4: 세부부 장은 남교 통말대 명조 통으로 하고 두고 제자 게임 게우래 게임 게우래 어다 그래 다 그래 하다 뭐야 도시 양계하시다
3: 그신지외선보볼행게
4: 还是这样子的,装子冷大大的。哦。这是,大龙马西达。你也没人家下雨,给我连球去。对的。墩子,抢不起你别心的,对的,冲着这些去。对的,切。啊,这样大对不对?啊,这抢不起你别心的。我连送给。墩子。
0: 你们俩穷过十几月的三九，哦，哈哈，我俩来不打个，你俩三卡地家宾，开米多，孙卡地拉斯勒宾吧，家里给过的三九的嘞，叫么穷啊？阿姆拉，阿家老黄卡地里呢，其他养着大些米多了，好个，那我开下米多，哈哈，还好今个啊，哈哈，俺们俩嘞穷个多啊。 孙子爷的，俺家里没几百，开始点不买吧，点不下要买的，确信你这几年要的呗，垃圾买不上的。米子，泡沫，俺们找不要的四个多，泡沫的你也可以给买的。
1: 阿姆拉，你看上去，俺家孙那个泡沫也不的，可能也给叫买的，你看上去不？
0: 哦，你还好穷。
1: 哦，泡沫的名卡是没几个月。

0: 아니 니 큰 코그미도 꼬나 박사티 조치 빈저 용마시 아무나 비에 용마시 피게 용마르스 원 그저 시송부유
1: 예스나 장 교즈 터피 단계 데스체 리네 뻬교스그유
0: 뻬교스라 나 가봐 보젤
1: 띵아 규메 칸다 소소 터피도 뽀치요 니 장지 라보드 체제 뻬교
0: 암라 동주른게 뽀디냐니 체로 체우스 케린주 병렌주오지 파스구난다 시다 칠차 체무딘제 퍼비 마보고 체제 가와저오지 보고는 춘주지 님 하셨으냐 난다
1: 장하바 주위네 교가 규메 장게 터피도 보고도 치오니 장지바 장게 치조로 시용도게 동화 교스 보고 마 치시다
2: 아
0: 맞지 동화
3: 민秋文
0: 암라
1: 투셔다
0: 아직 예수 마신다
1: 보고도 나 교스 밖에 비 하고스니 동화 교스 치고
0: 동화
1: 민秋文
4: 장 할 줄 아서도
1: 이게 나이 장로가 최세 중아 동화 치고
0: 아세 맞으다 맞으다 암라 가져 뭐지 비네 니에 뭐 숨지 니에 넣으시야 보고디 탄다 춘추지 카 가져 여지 키랑 게 숨지 만난다 치료 차업 참 든자 거비 언니 운에 줬음에 암라 야매는 님 지랑 시냐 난다 선이 쇼에 가보네 니에 게스 태가 친처
1: 가져 님 지 쓰지 키링 차업 선이 차업 나니가 차업 거지 빌레 소소 터시도 야 교수 저러지 마큐 마큐
0: 암라 터시 쓰니 교수 쇼 텐죠
1: 저러지 마치 너 저러네 교수 교
0: 암라 암라 꽃이 나다
1: 또 꼬면 둔다 해도 기회여 마디 부구도 장게 치여자 쓰쓰 계속 쓰 판에 수장 나가 태모 가보고
0: 암라 차업체부터 되게 응악 봐줘 오제 꽃이 나다

0: 자, 야. 출시도. 도지다. 도지다.
1: 야시와 동화. 뒤에.
0: 자, 달로 되부치. 얘 암라 롭스킵차. 제마네 돈증 안 지나. 같이 되네 지리.
2: 님만고 대고 치마시.
3: 어. 동화게 쓰면 되게. 가수 대니 되네. 되시. 제마네 보고 되네 야서 쳐. 얘 수수 차오는 시 참부 쳐.
2: 암라. 로보 타게 알아.
0: 아자. 중매랑 대다 주도 전 용구 집에.
2: 쉐다.
0: 장게 나다. 레가 진 용구 집에. 자자 같이 나 장자세 뒤로 떠다.
2: 동화. 네 장 셰비 뭐? 레스 얼마 튀매.
0: 아자. 나다 집에 겹다. 니는 나래. 나 장자세 뒤로 주니 되기.
2: 동화. 네 장 셰세 팅디 셰비 뭐? 네 주 셰티 네 포 삼이. 집에 얼마 튀매.
3: 무튀매세. 나 전에 마 저러지. 자, 나 주 나가 템 가 먹어. 야. 보고도 지제 마 교. 교.
2: 네 심사체 하리 나 삼치. 개배 안 도스 등 도고. 교 숨 친쳐.
3: 야, 자 아무 도로.
0: 교.
3: 뭐나 제마 내 집에 갈 무튀매는 보고도 지제 안 주 나를 요 먹어다. 하 고스네.
2: 동화. 아멘 이제 전에 오늘 이 스피키브 큐는 민도 랑슈다
0: 지 야슈야 카도 나도 우딘데 토네 녀무미에
2: 녀디 이제 전에 라터 마르
0: 선비 아지 슈자미 캬슈는 아이기미도

0: 원 가린 아직 미리 쓰겠라.
1: 아자솔라.
0: 조린 동라.
1: 조원 대두회. 어. 마 조원로 담사 시야 여비.
2: 담사 가래라.
1: 보소니 니즈. 자순라, 저건 뭘 두게?
0: 네,
3: 저건 나라로 둔다 시야유, 둔지냐 녀신이죠.
2: 뭐네?
1: 뭐네 시유.

0: 제마 스무도 미에라 말름나 제야고 메바
1: 예 혼에 세브 퉁미도 연차 카산랑게 어 수부글라바 소녜 이중에 아
0: 홀 링초원 그냥에 부들이 니 소녜 총세기 메시지 세비
1: 지 랑게 차와 상고치 제비
0: 텐제 게마시 니저와르 메자디 돈세 야오체는 승비 제마도 링초원게 부드 제범도
1: 랑게 링초원 승부치도와
0: 키라 가지고 뭐 가르친 거 이유는
1: 그좀좀 셰메다 장여견뉴 아 나야 티꾸취다 녀랑 로스게비아취 포모데 승부딘제 쳬고마시 미조 다고도 워 수수튼달라 삼르 야고제도 워 녀 가상 빠르망고 딘제 키유 로로 퍼부지에 미두게
0: 워지암라 마 일지시티우유 녀디 베트지브리 결혼 수수둠나 섭섭나라 마스유
1: 야, 디 디 각자 둘을 내보다가 남사 주기

0: 가릴 타기 앱스 그래. 마주 사람을 레스큐 유물이 여자시에는 고마워 그래.
1: 저형상 아자 링치우원에게 부디 밀디 앱스 두고
0: 지 가르쳐도
1: 쟤는 빵개나 수래. 저 맞다 너 내리 놀은다.
0: 정원.
2: 유성.
0: 그리 잘해.
2: 배진 연이 맞대 없자. 생길 가가는 건 좀 나 혼자 샤샤.
0: 너 이렇게 내버려. 뭐세 하리는. 저 군인 생각 좀.
2: 유성. 예스님 다 제사. 등승 아래 수인.

0: 제고의 퇴주 진드든베 체든이네 진드든베 체소지 바르인 산에 타사총게 링고르노블람 종접 루강기 노브고 갑주 타사룸진 잠기 로제 파주 총강 지도 카바라 레고르게 고지 주주 직주 주주 직 샴기 전이 안다 셴네 로제 파주 큐인 총강도 페바라 거수슈
1: 여튀기양 니메 차와치 나공 흘롱당회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 남시키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비양 쳔부데 유베 나공 당 니콘 커드 켄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 소치드 켄양 참부유 대외 니고 당 롱고 철추 양고 토블라 수불 켄치 숙체리 부시 원토베 마치 모동 양갈 부시 원토 칠르드디 로게 파주 니고 치쿠 당바낭 당
0: Logi Padre Rigor Hammy, Rigor Tang, Yang Yu Gang Tang Laming, Chugu Chevashi Yin. Lum Di Tula, Jigog Nuba Den Yube, Sangu Timber Zine, Jidar Gotula, Bushing Dim Si Tue, Comba Yunjing Buyang, Gale Kugme. Tiwel Hamula, Cherju Tang, Tidu Gotula, Nuba Den Yube, Dakje Chidi, Ting Ering Goni, Chanila Gorge Gokju Korge Yimata, Tata Chanila, Gorna Gokju Kogele, Jumigu. Penjong Logi Padre.
2: 가져가시가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칭완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주레 주베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낭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 니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 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셉슈 유베 셉슈 뷰치라 게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고지 투숨 고고
3: 古初松三年他是娘前郎富康面康起年对部三百卡纸清笔堂那年地堂地年西个子路木切地魁卡纸清笔堂那年面接从康老个重点年同区滚不浪老个路穷堂不要卡纸清笔堂那年面接从康哎呀这个计算这得来多少多主贵这个第四次给我开药嘛嘞让不过老亲戚的嘛嘞韩立方的白纸是当的电脑的就不是做呢
4: 人中的面子人，车站站的跟前面都拉。
3: 站哪股？也不是车里。宿舍这门钥的台阶，韩立方排局单的这个人，都是干么就站起，婆婆单。宿舍这门个人呢，就是地来人子就婆婆单。俺的宿舍单呢，虽然不是邻居，这要我是啥啥，都是要做苦啥了。你让了排局单呀的，韩立方给吞下三百的人单，去了呀，你们我了呀，忙忙兮兮的单，南部了呀，南部帮不？
1: 也不是要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点的阿们那个班的文字也不是那种人他是温州重点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坑冷数米州三百五韩立方从康林国下蓝体给克布洛车卡车韩立方从康明了大姐前年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堂铁外人行给明年中路苏人们在新旧康塔
5: 应通现在娘们这些明了几这级别细心起过比较硬明了大家姐姐明年一年团委呢先突破了肯穷给我们着迷思毕竟避免堂铁外人行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给按这些苏的给面具起的三多多月经开连帮店卷个堂明兔脏时木脚子鱼普尼动物王子娘子解鱼开始给人明日不这七八堂明三不明通物明就团不明干不说给年团月子 毕竟避免堂铁外人行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堂我要了卡巴堂从康南列片给观众额就人民大街堂人民年龄能小别过年撇巴了各所学三年他是创给领国的下浪爬过从中给年长陆地卡巴了列国给估计初期安安安逆处即顿松也过过过顿安逆处

0: 야미 랄로 되부치 녜티리 심세게 민심 뒤도부치기 아
1: 제도디 녀도 딘제 제레
2: 어 최고열이 땡땡 최고열치다라
1: 제도시모 죽디 조열이 남사 렉치로
2: 렉치다라
1: 다니즈 말랍치아
0: 렉치다라
2: 렉치다라 아 왜, 대부터 주지? 나 자꾸 말이 좋아지다.
0: 이자이. 안주 심세전도 나 쇼지, 참무장도 교수다. 야미, 너 대부치.

0: ལོ ལོ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1: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ལ སི ཡང ཚེན ལམ ཕུ ཁང མེན ཁང གི ནེ དེ བུ སར བེ ཁ ཅུ ཆིང བི ཐང ན ཉེ དེ ཐང དེ ནེ ཤི གི ལུ མ ཚེ དེ ཁུ ཁ ཅུ ཆིང བི ཐང ན ཉེ མེ ཚེ ཚོང ཁང ལོ གོ ཆོང གི ནེ ཐོང ཆུ གོན བུ ལམ ལོ གོ ལུ ཆུང ཐང བེ ཁ ཅུ ཆིང བི ཐང ན ཉེ མེ ཚེ ཚོང ཁང
2: ཏང གོ ཚེ ཏ ཁ རས ན གང པ ཁོ མ ད ག ཨང བ དེ བུ ཡོ པ ཏ ལེ མ ག པ མུ ན མ ཤ པ
1: 五辈子自信去扎翠出国天年去自国那趟修罗二公七头给走啊吃梦所自信忙不了独领切把行银别地摊去扎翠给我趟切记去给五这儿打用切别脱落地五辈子自信去扎翠出国天年自信去日忙不了独领切别吃梦而不灭了出现那个忙行扎翠出去出行用了这别脱囊的龙你学自信去扎翠村大行银别过年了地摊去扎翠出别地囊养林土坦的可把给我们俺女郎去人中你女去既别给银了扎翠出别有些恰张即将别给银 哈塞五辈子自行去扎翠店内去谈的扎通通啦扎翠出版果是不是古塔果是古塔扎人娃扎翠出版果炖出炖古塔果是古来玫瑰金年代冲干了我的皮片去关注就人不明白自己给我这桌汤当用起给银过年啦地摊去扎翠给我汤我这打用南国去五辈子自行去扎翠给我汤扎送店内看了皮汤陆地可把来过给估计出去送啊积极给
3: 스몰링게 공감사 대리 지주 종 냄시 딱제 칸네 숙치외 체주 법규 최종 원변년의 용차 나와시나 도공기 최제 개변의 상공 최제 개배 발이야 너리기 설규 능주 당시지 대신 닝주 당로가 하사 참두 전규 당 우유 제리야 원세 퇴배 체주 법의 유림시 용규래도 태안시 병원의 수비나 도공 랑종네 너리 당 능주 시지 노규 당 로규 닝주 대신 로게 로규리야 차부충네 정외 발의 법규 사제 카지리 차부정원의 체외 발의 법규 대낭내 로규기 서번 마세 산에 가라 차부치원의 차차 발의 법규 대내 시지 의유당 청규 하사 로게 의유당 실규 참두 의유당 청규리야 차부충원의 조차를 법규타 사제 카지리야 차부정원 법규 선인님모 너리당 너주 시지 노규당 로규 닝지 로게 로규 대신 참두 청규를 차부충원의 정외 발의 법규 사제 카지리 차부정원의 체외 발의 법규 대내 시지 청규당 의규 하사 로게 의규당 실규 참두 의규당 로규리야 차부충원의 조차를 법규 사제 카지리야 차부정원 법규 마원 최저니 습시링 랑중의 구이 망치와 매위년의 중치와타 탁바토인의 매도종기 로노규타 너주 지루종기 노규리야 사시 뉴세년과 치잠용규리에도 샴리야 시정원의 카지 스러나 陈冠区来恰不中午朋友的人品恰不穷朋友车载人站中一年你是三十八日春中来恰不中午朋友的人品恰不穷朋友车载人站九年你是三十八日三柱子恰不中午朋友车载人站九年你是三十八日坎巴尔恰不穷朋友车载人站过年九五八日萨格尔恰不穷朋友车载人站九年你是三十八日 내동라차부정우법내림신차부총법규초생장조숨내니슈석숨파르총계라차부정우법내림신차부총법규초생장조진내니슈생아파르홍가라차부정우법내림신차부총법규초생장중이내니슈서종파르정일라차부정우법규초생장주신내적예파르 낭总来恰不穷朋友，出生在九四年，你是四十五八日；科鲁来恰不穷朋友，出生在九二年，你是三十八日。 Markham lai chab sim sim pa nia rim xin chab chung pa biu, chua zi ang zhang gu nian ni shu pa ri. Zhuan da ari chab zhung pa biu, chua zi ang zhang jub xin nian ni shu zang sun pa ri. Sin yin chu lai chab chung pa biu, chua zi ang zhang gu nian pa ri. Ni ma ari chab chung pa biu, chua zi ang zhang du nian ju gu pa ri. So zong lai chab zhung pa nia rim xin chab chung pa biu, chua zi ang zhang jub xin nian jub gian pa ri. Gar zong lai chab chung pa biu, chua zi ang zhang jub xin nian ni shu pa ri. Ge ge lai chab chung pa biu, chua zi ang zhang gu nian jub dun pa ri. Cao qin lai chab chung pa biu, chua zi ang zhang gu nian jub gian pa ri. Chen guan qu lai chab zhung pa nian rim xin chab chung pa biu, chua zi ang zhang jub nian ni shu zhub xin pa ri. Xiam la, yu kho zi zhung kui ki nam xin wo de xiong hien. Boda lar, chab zhung pa nian rim xin chab chung pa biu, chua zi ang zhang jub nian ni shu zhub xin pa ri. Yang zhao yun zuo chab zhung pa nian rim xin chab chung pa biu, chua zi ang zhang ge nian jub dun pa ri. Nam zuo chab zhung pa nian rim xin chab chung pa biu, chua zi ang zhang ge nian jub gu pa ri. Lu nang ne kui lai chab chung pa biu, chua zi ang zhang jub xin nian jub ge pa ri. Nam zha ba wa er chab chung pa biu, chua zi ang zhang jub nian ni shu pa ri. Zhe shi lu bo er chab zhung pa biu, chua zi ang zhang jub nian ni shu zhub xin pa ri. Sam ye le chab zhung pa nian rim xin chab chung pa biu, chua zi ang zhang jub sum nian ni shu zhub ru pa ri. Yang ba jian lai chab zhung pa nian rim xin chab chung pa biu, chua zi ang zhang ge nian ju gu pa ri. Tian ne ti min zong tang chong dian ka ji gi nam xin wo de si ruo na.

0: 여도 오늘 여도
1: 잡아봐
0: 나 유등에 불이 왔다
1: 나 유등이 왔다
2: 要求是吗？要求是吧？要求是从下，从下到大。我们是几大？我们学徒是几大？好嘞。几大？要求是吗？好嘞，我们要不做这些的兄弟。好嘞，我们今天过去一起啊，有谁？
3: 金宝。
0: 他那是年后天来，看着卖惨了，最这个的，
4: 俺只那最这不是，是谁？马哈了最这不是的，谁谁？马哈了最这不是的，马哈了最这不是。行了，马哈了是不打起了。
0: 行，吴先生，俺打不过。你说，听说也是的，俺家个用的也是的。听说老对不起，俺今天来，马哈了是呢。
4: 胡大姐姐，落叶滩大，落叶滩给破小伙子，我给你下油皮。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
3: 마샤. 나도 늘 저 버릇이야.
2: 따져, 니 끼워. 어?
5: 루지드!
3: 这里呢，
2: 来，你咱冷小天气，
3: 是的。
2: 孔大大想要跟当妈大姐把事给你阿姑下。
3: 勇啊！
6: 老婆洗碗去了。
7: 孔大大，
8: 谢谢
7: 谢谢大哥大。
6: 老婆洗的，
7: 辛苦了，辛苦
6: 了。老婆洗的，老婆养我洗的。老婆洗的，老婆养我洗的。老婆洗碗去了。你去洗的。
9: 谢谢阿妹。
6: 给我们看家了啦。
9: 谢谢阿妹叔。
3: 妈
2: 姐，
3: 这我怎么吃好多啊？妈姐，今晚上出门在广场上要命呢，我见到的，你也是好吃的，挑起了瓶子的。
2: 뭐고? 야, 띠띠래 교수교.
8: 마셔.
0: 그래. 나도 좀 봐. 사막 해 주실 수 있냐?
2: 잠을 지는 나 중인다.
0: 영아, 영아. 예, 시죠.
8: 네.
0: 뭐가 거기 와 중이.
8: 좀 맞다.
0: 네. 말아 좀 다사니.
2: 封锁字 자리
0: 항상 도시야 또 나 좀 줄래
8: 그게 다
0: 나 죽을 일이야
6: 슈라페
2: 나 전화 유화만 있어 여기
0: 그치 나 전화
6: 유화만
0: 오늘 참다 합수가
8: 봐라
0: 장군의 좀 세층 유화가 뭐 됐으니 봐 아쉽다
2: 그저 같이 유수도 써
0: 그치 내가 제외도 내 마시에서 제외리
2: 장치 얘 나한테 封锁字
9: 야, 피해
2: 서더위
8: 고사네
2: 조어권은 처음인도 놀라지 말이다 게임도 시키다
8: 계신네
2: 나 희숭해 삼단에 초여 마시 미소 가르치니도
8: 타와라 장로 게스진이 시야유 제만년도 니에치라 게스진이 시야노 라니 죽지부다
2: 게스카리
8: 등기시에 게스진
2: 나도 스코다. 암라.
10: 어. 겨우디려로 여비.
2: 청소
10: 차송해 아.
2: 응. 네 차심 여비. 돈도 많이 썼어. 응지티다. 신용 여비.
10: 영아.
2: 너 대이.
10: 우리 라뇨드. 정기나 주도 편토지.
2: 레스. 진행 영아.
10: 워지. 小刘也 라리 이거 시켜가 레스. 폐지 태랑 임자. 야.
11: 어머, 뭐이든 어거 보셔.
10: 영아, 마이샤, 멜드아.
2: 리스,

0: 마샹 아마 몰리지 도하지 스트기 타보도 막살 좀 다치 유자 저하시라도 난 이거치도 못 써 마지막아 광주 요리 사고 컴에 사니 많이 쓰자 네 빠르시게 받침이 빠르트리시네 라주 카제베 지로 다바 오장장고 체인기라 자기 가게베 나버 선나 호용기 마장다 하천지 큰미도 이네 몸이나 쇼베시고 푸유다 카체 허리 라게 셰프니 선나니 하대유 프로비나 포섬 레고스기 니마가나 종다 후다치 나스당나 쇼제 체시 샤토치기
1: 디스가 텔레가 할 수도 시다 시 총신 되는 태샤 마이티에 요거랑 아자 교가 되다
2: 계속 말해주죠
3: 대도 깨도 와
2: 어여
3: 봐라 드리 발레스도 와
4: 우와 로봇이 가수다 가라사리샤
2: 유샤나 니 참 쓰여사
4: 알아 라가레스다 가수 가라소다
2: 어원샤 뇽세디 지적의 선교리 시나 참 예수비 자로시다 좋아다다 대두게 유화 가라소 야
4: 어지 라되다 유야가도 좋아다지
5: 那 공승맨
4: 마센 럽센 당주와
2: 어우 윤콰의 공승맨사 니 지샤
4: 알라 랑클라소
6: 아자라
2: 디신 가르쳐서
6: 아자다랑게 랭구샤 아샤 뉴샤 아자랑 요로스기
2: 아 밥나샤에 어우 나바바다 주의다
4: 레고다 윤콰 사주조도 랑가 알랑게 아교다
5: 지저 랑가 교다
4: 아 랑가 교승무도에
6: 주인단

0: 어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디에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디 나란주 사버도와대 예 티데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데 직신다 대 별 체념도와대 대신다 대 이네야 소프트데 직신다
1: 고대다 저의 한국디 진짜
2: 미글라 딱제 체네 明年기 년가 列车, 비징 비미탕 铁卫人行기, 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堂, 银通参在酿制기, 明了机制级别, 机芯起步 비규인, 明了大街车子, 明年一年团委员, 县托布拉肯琼警委卓米斯, 비징 비미탕 铁卫人行기, 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기, 安置苏德기面具起步, 萨尔多队员警, 铁联邦电绝阳堂, 明土藏西, 木久泽局, 普尼东瓦, 王子酿素监狱, 계시기랑 믹 접지 집어탕 미 세번 미통과 믹주 튜브 믹 깜부 속이 내튼 유지 비진 비민탕 대외정신기 민내 중로 수리면제 심주캉라 펩탕 오열라 카바탕 송카낭 리펜기 공중업주 리미 딱제탕 리미 냠린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사네 하스 총기 링고르샤람 화고 총총기 닌잠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앙아 앙니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앙니추
3: 新的女岗培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 就是新人，最新的人就来这边。明秋的温度的冷却特别难结果呢，明秋那空气稍微解脱了。明秋的巨人男特别美国的糖，那空气普通没变脱呢，小军刚也没把眼泪上脱。
4: 运动也没年纪长，体外人心气也没年了，偏不有。巨人用了些许药片，些许补气了，干练血，可把肮脏，来我也过去，出松姑姑，姑出松三年。他是杨成南富康面康气年头部三百卡住清鼻汤，那年地汤地呢是个是卤木菜地块卡住清鼻汤，那年面菜冲康老个冲点年头去管不难，老个卤穷汤不要卡住清鼻汤，那年面菜冲康。
5: 哎呀，这阿基啥？
6: 这得来多多住个，
5: 这阿弟是是给我开药买的，让婆罗亲戚的买的，喊你放的牌就是单吧，地那个就是做呢，人穷个面子人。车站站了点清明都啦，
7: 站哪不也不去吃鱼。
5: 叔叔在门口了待见韩立芳排酒单的这个人，都写干么就站起婆婆单。叔叔在门口人呢，就是递来银子去婆婆单，俺的手写单呢，所以也不去领给。
6: 这样我是查查，东西也做扣下了。
5: 你让了排酒单呀的韩立芳给吞在啥不的日的，记落了呀，你们我了呀，忙忙兮兮的单，难不了呀，哪不帮不也不去要的。
6: 韩立芳的我那要多
5: 韩立芳更重点给阿们那个班的文字也不是那软了。
4: 他是温州村的强国长韩立芳从康公司康冷素米住三百五韩立芳从康
8: 林国小蓝皮给客户落车开出韩立芳从康
9: 八卦四柱蓝果汤三个开发所给八百里的南州游子预防八卦张西康的片段我也从高了片子日本没把崔德堂片区能出八卦轮中堂冷水屯吧八卦三个开发所给八百里的南州了预防八卦张西康的日本没把崔德堂片区能出预防八卦张西康给温州给直接堂七里米内八百里的南州开了大空气预防八卦张西康的给用给母鸡成不行一遍既然了八百里的那种游戏你也从高了片的路程能出了里面切除的两名能出这里给六十趟学生给学习过年批判各自学预防八个张世卡给这单几十名结果被拒绝八百里的那种课了从高度片的世界两名能出国古党国书国内美国六十三年六十中间城管区两节老人可把按照两个月估计出击送案积极给六十三年六十中间城管区两节老人可把按照两个月估计出击送案积极给

0: 말대 그래 근데다. 엄마가 아주 중주고서 있긴 한 강보 들려요. 엄마는 있긴 한.
1: 아, 그랬네.
0: 다시 그 치즈 있긴 한데 근데 좀도 배 맛이 좀 있긴 한.
1: 시즈.
0: 강보 튀도 니도 겸 니도 내제다. 근데 이렇게 가서는 저기 남자 망고 좀 있긴 한데 배 맛이 약 좀 있긴 한.
1: 시즈 안 길라.
0: 동안 길라.
1: 다 길라 길라는 야 차샤면 단난주 사케도 끼기 손에 내리지 마.
0: 진이라.
1: 단난주 처음에 정수 시도 좀 받아. 진내기 갑자기 표숨 잡고 시작하려 그러지 마.
0: 진이라.
1: 길라 길라게 뒤고는 거 저도 되시나 님 그래.
0: 롤로기라 그래서 다 디원에 차사순기라 아니 주제원에 차사순 안 저기 대결 차순 안 거시 어 중시
1: 아
0: 배
1: 응응
0: 시에지 라스 오브 더 네어기나
1: 너기라 다 길라 길라게 단도 시에진 거스스 와
0: 온기라
1: 다 들이 안주 대 마요야 미유조 디민들이 길라리아 난즈기 아 팀원 펜션농 청년치리 공기 자식의 쇼고기 센서 털이야 하나즈 제시 차주 쇼야기 시에지 첨남이베
0: 제지기나
1: 이 거리야 럽주 쇼가 자빈다
0: 로로기나
1: 하나즈 제시 차주 쇼야기 아 샵주 당 통화 수요는 두잔 바이 갑종 근데르지나
0: 알레 드 두스르기나
1: 응응
0: 다 머시잖아 안주기나 유조 가서 가발기나 다 종스 가서 다 딘데 어르기나 시지 이네 믹스 만주 주면 좀 곱디샹 저기 숨도 어 시도 주기 어 시지 자시비기 자르시비다 나래 고대 종기나
1: 아 네네
0: 저 딘가서 고대 종도 신이 이제 나다 주변에 간주 내리면 마칭아 동조 자 온 길어 동조 어 샤르 동조 등대나 장기나 첫대나 자 어 지기나 자기라 신내 저리 그리도록 재밌기나
1: 아 네네 강의 개최나 지금
0: 온 길아 다 강의 도기나 가린 생기나 찍내지 코나서 동다
1: 응응
0: 언니네지네 접다
1: 응응
0: 안숨네지네 당
1: 응응
0: 다 동정원에 자수는게 나간 중에 하나도 당 동주 오늘 이제 동안 가고지 때는 안주 락지 되기나 만주기 다 된데 어 거래기 지유기 다 그런 락지 된데 기르기나 인도 되는 곧 접톱디 접 안주럽디 더 모두 위에 동서 간주 신내 이제 인도 되는 배도 곧 빠르 된데 접 어 빨리 이제 또 신내 이제 야 제일 또 안주 뒤에 기랑 안주기 때 주소 좀 만나 때 잡디 어 비게발 강 안주기다 전문 강을 끼에다 장주르기나 장주디 뜻이네 이제 잡디 그래 태좀 좀도 나오 주스기라
1: 레스 레스로 다 탄데게라게 오주나 베 규름 나로리아 다나 주기 어 잡주디야 차샤비는 단단한 첫단테 근지테네야 미세케주 요소스마
0: 어이라
1: 케주 기대르지나
0: 딱 지난 디문에

0: 당당 고지 메비기라
1: 당당당
0: 당당데 도스르기라 고다다디 다디 당 링기 잡지 당으로기라
1: 아
0: 뒷땅에 문제 단단한 주 단단 인지 동기라 중다 딱지 문제 무제 니디 그리 튀기 묘서진 디 동 갑 잡죠 알기나
1: 어 좀 어 당
0: 어 어디네 저 동기라 니는 자선 고도 접대지 동기라 그 당시야 전 안주 접대 난다 근데 좋아네 다 동 가능한 많다 알기나
1: 嗯，对，那些咯。但男子给扎西给扎住学校给小住的呀，恰恰不能。唐通嘛，满足平常中青年成立工给扎西给学校背给签奏托的呀。学马南空了呀，但真正是学那样给广播的皮带的些呢。哦，但这种子呢，俺当我安住，但那些的呀，哦，可能是我安住那，嗯嗯，要我中着，但俺当我的扎西给连接给我，咱们。
2: 金屋那种土地选给了，但你没得我那车上，俺就出门装一下，明明是从那有过去，但没事，那最少当中的，哦，忙过去当，那些人家搞的顶这几个给了，差不多差不多就给了。那些了，但男子都是这个个人设备个人拿了是吧？但男子就在操办呀，恰恰为了差不多那年忙起来的，选给这段。
0: 哎，对，给了，对。
2: 那困难做呀，恰恰为了搞定顶这几套了呀，差不多那才被接了呀，什么干部呢？给到给钱都得。
0: 아무기라

중국 공산당이 삼희제발을 외동 바로베 중재 대외 표도 총외 개주 세부로 응바라 제배 경남사베토 중국 공산당의 용기 이제 때부터 균투 배덕 자주로 라자카세 때부터 당 용라 외동 바로베 루규 사바 대규 비글럽 진앙싱 마카세 중국이 된된기 원당 접도 세르베 자네 정신기 천대 이제 시인 시진핑기 당주용기 공배 유린세경외 마카세르노키 시단칸르시 중국바타 지더러체디 유린세경외 마카세르노키 시단시 중국배 뒤럽기 주시체모로 리라창외 렌덥디 균형체급바 주피르디엔네 뒤럽사배 당주용기 체퇴자퇴한타 탑주제초 링다지니 레게괴캡 지더브리람제라 세레나 유진 규르메기 포섬테드엔타 체퇴루규기정구 무세퇴배 내퇴진초 겐지치부 망제기 제와스모 체리탄 튜베 삼르 제답지에 뒤베 마가세르노기 땅주용기 직쟁아로베 표숨 소수타 베게다 휴 테니가 벤존 튜제타 지르지된 인베 뒤럽사바라 땅주용 자교로 시진사타 자주기 촉된 중요베 문제나게 유시 완주정기 정용기 림과 쳔바카키 지켑 수지 시진핑기 뒤지의 나오베 송제 계제기 공통타 시진핑기 땅주용 공바 자잔타 양타 초용제기 권에 섭종 티도 토바 체디 표기래 뒤에 쾌용라 직동 지교 타종 체카라 지조르노 티럽젠기 편종 사부주준 체벨에 된라 나바 사바 삼피제 바라 되고 땡기니기 타주 정신기 뒤니라 과딩섭 련괴싱 도시시 섭동타 땡주시 땡동 송종니 토바제 체네 땅기 사르도 리중기 쳄세타 삼로 리중 저와제기 메바체로 도마타 로덥 첸베 뒤규 체베 로저타 도주 지지 체고 지켜 수지 시진핑기 뒤진이 나오베 송제 개젠타 시진핑기 땅주종 공비 뒤닝 개젠타 닝튼 저외랑지제 세도토바 치괴싱 대난기 체력탄 튠비 직된 더와타 떡더마와 콘도 추바 치괴바타 양타베 스도엘리제 더와 주바타 라더 체네 로덴 규르메기 지켜 수지 시진핑기 가고 개젠타 땅주양기 특주구지 표기 벤조르타 지조 피게 동오베 초카스지데타 규림용라 튠교 체디 지켜 수지 시진핑기 가고 계제기 공튼 강종 사도로 튕겨 제디 편제 튕바 치고 리존 타 튕을 송제 제베 마카세르노 기롭스에 타르베 동 교싱 땅기 규뇨베 메로갸다 주민가 이외동 바로베 름림타 뒤베 중제 침봉에 최타 뒤럽 사바라 초용네 땅 내부 경우에 냠뇽 성부 최네 중국 공전 땅매나 중국 사바 용미스바타 지조르노기 편종 사바 대외경 용미스바 세도토바 제디 돈도 바로 솜토 삼로타 쳄시 자주제기 태 로튜 시진핑기 수신 나오에 땅중양타 용수 지교를 용화 체크하라 땅기 사도의 리슝 풍두연 태샘 땡동타 등시 로종 라렐런 주치 레드는 군대 동화 제기 도수 첨보로 규로와 치고 표기 벤조르 타 지조 피게 동화에 지용을 시바타 튼진시 주교로 지교로 군대 동교신 중화미리 지등소배 도시에 대조 치바타 중화미리 지등소배 대조 조간의 손에 튼지 대령기 첩세타 지조기 나바상부 댄송 지주치로 동구 피게 노웨 34바 초용네 라더 치바타 유법탄 튜네 튜게 뉴슈 서마체로 동와 켄덴 리지체웨 튜네 기생 후다 치바 제체네 사드 벤주로 뷰제 토베 공베 용주로 군디 수젠 동구 겐캄 응은조타 중주 공베 동주 균형 치바타 중앙키 겐캄 구류 순종 뜻십 제춘 렌주 제베 내튜 지리 지주로 덤진 휴메 제디 긴감 시베 타르베 동웨 주제 나르웨 토르 동크 탄섬 덴송 타 타르게 망조 추규르 용와 치바 제기레 튠 띵섭 주바 타 탄섬 서구 티럽 젠도 준비 뉴세 교수 당디 타르게 타 데링기 미게 탄섬 주준 치고 당기 초 요랑 고 체규르 슝년 갸 괴싱 당 냄비 경웨 특주 제초 로덴 규르메기 초 요네 라더 치바 타 당기 첩세 주종 체규로 직동 제디 캡콘 카키 당 전주 주종 체규로 제규로 군대 동구 튜릅사비 당기 전주 남조라더 튕겨 제토 쥐엔탄의 시행내 레지바 거주 치바타 레지의 시행내 레지바라 등주 제디 레지 본가기 레주 누바 초용네 체론주도 치구 당 토담타 주종 제비 첩세기 근데 타지도 야부 고르네 리송 첨히베바타 첨미종와 첨미드바 제 체규로 시지도 근데 당디 초용네 당 내부 경우에 레동아로베 띵습 주괴바 제기 내소나 시 원준정키 제조 당고 체규로 흉년 겸네 롭종타 지라 라더제 띵습 체규 섭종 티도타 미세노 제규로

0: 남블링게 지릉 헤게라 튠기 뉴슈 사르마데네 표기 뷔세 토비 피게라 튠진 준비시부터 쉬고이 헨게네 도구로 유비시오 훈베본데 남세 팔레스 슈신유메 드르 신도미 튠기 뉴슈 사르메 고르기 지집 주지 시진핑게 남세 개진키 표기 피게라 카쇼 세부드유 튠기 뉴슈 사르메 피게 조비 도슈 심불레 표기 뷔세 토비 피게라 나르 중용 메비 고급 체유 표기 튠규 니슈 사마 피게 동어디 튀럽 일럽 윤탄 뒤비 동미기 당가사 메인 바라 정이 뷔세 토비 피게 동어라 규 응이기 능부티 얘기 장중기 튠기 니슈 사마 피게 동어라 레셔 푼숨 소보타 띵슈 챵부데 첸제 사도 케군수 명하라 장중기 뉴마 서비기 촉디 뉴규 말아 락삼 중디 뉴규 장메 론드윤세 야지 굽주 고르글 얘기해요. 중중한주 생리 심주태 멍우 동시고 새로 동화타 기급 신앙기 제수연 천세 지시타 냠리 시주 새로 동화 튀어럽 십주기 튀어주로 사르두 일리디 주연바 뉴주 신규르타 뉴소소 태기 가제 라제 조와 가주제 체대 만에 마르 동화타 십지 뉴주 땜비 정신타 류케 정신 새로 동거 튀어 사도 때 랑우기 캐주에 다 레성왕된 강리 체내 튀공 신유로 년된 도부체고 팀럽이 깽을 라제 제대 캔된 신조를 피기라 군대 동화 다 체비 원된기 레년 라제를 띵내 수르는 진단 토비 튀어 사비 체고 팀럽진기 튀어 링조대 신조를 시윤전 다 뷰다지 피기 조와라 군대 동구 대단 체비
1: 让中了当的都别人中自尊他加起了定色别陆剧人的预备听蒙西的前列人的预备是不是军械没把人不了他在尊预备天色色别给及修建点别人的预备对不及前列你看他今日你个你个你做么用些个这座他蓝色色对天这里他人定你个前列现在这座有些色东西清晰没了 남차 장다 왕자타 중국 괴주 왕자 중재 신주 왕자제 응아르비의 신부제에 사두 이뷰세타 무피 시지니 댄쇼즈 시에비 댕조 남순 주구 시리다와 송중 시주 새로 다니 침경기 쿠리오 상부되에 신대바타 퇴공 대외 망보 표등 국구 신야 장조기 대동 청진 라제리 디니 시드윈 시피 레디 주디 시피신 괴바타 룬즈 소지 레고 차도타 라토 카바르토니 주투부 세데 레림 뜻대로타 레슈 체로 동고 롱덴 럽샤 급유베 추요르 징네 파타르규 튠진 유슈 사마니 표기 뷰제 토베 피게르 군데 당데 유링 대고타 미마 디기 용어 세베 구슈 심부시 인베 나즈 튠진 유슈 사마의 고르기 지지 주지 시진핑의 남세 계진교 공통라 고딩섭 란토 튜즈기 ngāli mīgūk bī tūdū gī sāmbatā lēngiān jūpsīm lī dēnī tūngi nūshū sārmā pēkē tōng bī lāglian lābū chī chū hūrtā shū dī jīzō rīng lū tīngrīb jīng kī pēngjōng sāba kūyōng lī zūzhūn chī bārā mēngshī dēnbā dī wātā tūrīb sār bī gānglām tō bīzē tō bī pēkē ngūn gyūr chī dī tībē nzīdūng dēn bī jūng gyūr dī gu nāmbā tīngi tīrīng lēzīng shūnzīm tā gā shī gī lēzīng jīmē nā ngā nā zū yāng yār chī yōng
2: 合不及给我堂那就天吧那干部所给那空地不面积预防那当那位所去看了皮大文具给这里一米十几的娘们能做了过年了我几乎的了年纪给虽然的垂位给他洗清年那晚那所动我堂四处狼吧那晚五只找我所给那晚地不面积那当那位所去看了皮大文具给这里的起来给了这头年一米十几的娘们能做了预防那当那位所去看给那晚我不堂那晚张世前的给了
3: 第六个那瓦西经营预防那当那瓦所去看你给用给母鸡才不行业他的卡巴给不及积累给小区托年给给那当那瓦那段了打卷经营预防那当那瓦所去看给得当几层结构被运营那当那瓦那段看了从高度片面十几年两年两次国古党国书国内名贵他在三年他是中级尽管去两者破浪可把按照两个月估计初级送案积极给他在三年他是中级尽管去两者破浪可把按照两个月估计初级送案积极给
4: 新的女刚盆中也让女刚进入冰上的国同志也懂得冰上的尿毒
2: Pyeje tobe, pyeje jeba burju.
3: 我咋不的我呢现在面这个不一样多啊你就这样不行多样多呀就这点呢要得不连我爹当初来红过的话不清不松杂刚把那几个汤刚被说的证明拿着过快敲多啊林国大建给红过的关键吃了清不赢呢点不见能免了心这借钱过命多 宁姐，那年刚不得面子，几个人都干了一个啥？特里人那年，林国当建个红国的关键，全部也会几个人的。林国当建红国的，巴拉达阿姆拉的配位人呢？湖南人什么干部用不嘛子？过年过月不能行，什么时候用不到啊？
4: 五辈子的心气，这次去过天呢，去次过那趟，修罗。
5: 而不企图给走啊，吃毛说，执行忙不来，独领钱把是银币，地摊去摘取给不谈，吃不起，去给物质打用钱币，脱落地。五辈子执行去摘取去过天的执行去人忙不来，独领钱币，吃么二不买了，出现那个忙心，摘取出去，出行用了，这边拖囊断，弄个你学执行去摘取村大是银币，过年了，地摊去摘取出币，地囊两零头，谈得可把点呢，俺有能吃，人中年女子，既不给人了，摘取出币，要借吃账，即将不给人。 他说五辈子执行去摘取点点去谈的摘通通了摘取出板果是不是骨汤果熟骨汤摘人娃摘取出板果炖出炖骨汤果熟骨来玫瑰金年代是从干了我的皮片去关注就是人不明白自己给我这抓汤当用起给人过年了地摊去摘取给把汤或者当用南国去五辈子执行去摘取给把汤摘送点点看了皮汤六七八来过节过去初七送啊七七节
6: 스몰링게 공감사 대리치주 좀 냄새 딱제캉네 숙치외 체주법규 최종 5년의 용차 나와시나 도공기 최저 개변에 상공 최저 개변 발이야 너리기

0: Lotto Kim Tu Log Me Gixio Nang Ki Ji Di Di Ki Gu Xiu Ni Ama Tha Mo La Ki Chukur Goro Ge Chen Sim Shi Mi Ma Tha We Gu Xiu Tha Ki Zhe Xi Kim Tha Ka Che We Tui Su Kim La De Ba De Bu Chua Xi De Tu Yine Kong Ki Sim Nang Kim Ki Chua Xian Xi Yong Dui Chi Ki Yue
1: Ha Su Na Li Ge To Chi San Yi Do Nong An De Gu Ki Kang Za Ki Shi Yi Ge Xiu We
2: 내가 스미단으로 샌다. 스미 심신 손동아 주변나. 나는 신 타랑 어디 심시요 같아.
1: 스미데 스미디 라저 정줄라데. 안 후때 자신은도 센 심노. 안 두신 거 줄라디세. 어디 안 주셨구나. 시 줄리게 줬구나.
2: 예예.
1: 들로 좀 약기셨나.
3: 또 제 아무데다 아무로 쪽출하슬레 아무로 쪽출하슬레라데 단다다 나야 침치하슬레데 나레 아마데 제제데 아마스미다
0: 낭종키 수르베니 카차부 유바타 초와 하장키 시부휴 수업다 노르키 자주 자우베 수베 마부미 유바타 소규세 뒤제갸 지르단 수베레 토와휴
1: 먼저 낭실라 심이 낙숨이로 낙숨 제단 나디 무부디데 샤노 냠동을라제 다 마부디데라 마부디데 다 디만두스 다 만두스제데 바자노 도스냠도 자신노 도스냠도데 집이값 십지지노다 심이 나부디 땅암저 빠염도살로 빠염도두스 짐부 차지 먼저 나린 차지 마지 때두스 진보 빠양도 세네 가스노 딱다제 신부진
0: 수르베 투 사르바타 페기 김도로 니웨 마르고에 니키 수르베 토도 최티 웬단 세르시게 낭종토 니웨 차도 체웨 수르베 감세 네 사부시힌 Tajiki, Jesse Dingley, Surbin Ship Sabuangang, Nimara, Gumsi Donshi here. Surbin Nigam Tangchi, Gambuchati, Katsaru Chibe Pase, Tadon Choya, Yaku Joku Yube, Jime Legara, Taji Ansar, Toki Shi. Nang Zongki, Surbin Ship Shi Tira, Mixe Shi Yubani. 정유 수배기 좋아 유보만세 매나 신다기야 조르다 치기시 더 밀레부시라 터기 김기 매나 남 배주 당세이
1: 아, 다 드리 이 잠이 마지 동섬 중재인데 내 좀 지게 되냐? 오십 주에 내 좀 되냐?
4: 다 내 좀 매든 때 고관도 깨다 우리 통부 요하대 캠캘레 집 요하대대 가니 가니 송매대 이
1: 드리 고 아침 아야 내가 땅
4: 예예
1: 옛내 좀 치고 제 구름 잠이 마불로라
4: 어라
0: 낭종니 표샬류 규기 종슈르 코도 인신 지외 초기 고르바타 연웅 장부 농내 샤라 교배 종콘 체도 제 장부 교콘타 세입기 체도 제배 투목기 뉴배오 낭종데라 초장용배 남대 캐주시 대유 니웨타 장부 초창 세부 유방마세 체조 비유비 청생나 제장 망부 유바된 경의 표숨 초보기에
3: 나신 달룽이 십십이 와는데 가르탐네 계야제 세카르 탐네디야 답대체시야 신민스라 가르탐네디 때도 신돈 잡는다고 공부하다가 예마 구샤 강사이와 다르르 차샤네 아멘전 담에 나가이와 만드는 신이라 멘자 담에 인다고 콜라제 신나신링도 키비십지와
0: 퇴지 기초에 매너니 자와 임시 자와 지심리 멘제 크디트 메도 제비 좋아 심마르 데보식 퇴지 퇴르덴 네티 미남키 자와 타 예르마 수베 낭토 냠세치기
1: 나타과르 지간 고간두기 땅구 디 카레센디제 중스디 디제 단디 워디디 카레예스 디제 때 가려용 다 도구수로 비싸이 워대 봐 뜻사 워대 주 독특 주제 땡아주 중모에제 때디 때 마쿠 땡니 마캄 때디 뜻제 기대 룰라 때 만두 기대 룰라 디제
3: 대지 노데라 대지 노 대지세 렌니 노 단디 닌데 오 디 닌데 니 수진한데 파르티노 차차경 봐 디 중주 디제 중주 디제 카레 로마데 디제 에 단디 고지다
0: 레기기 자외 자와라 찾아 주자 미용의 체도 예고리 기사남 섭서 세세기 그바르 된 자와 차차부식 자원의 된도죠 테네 카우트 자외 지심 컨설트 자와 제제 체네 회기기 내려놓는 되바다 자와 태조 미양와라 낭종기 수변 단념도 저다 체디 선예수 믹스도 유비 좋아식 체주시
3: 심 깜바 들라게 동주디 쪼침 시진 땅아리 지비 차샤네 심이 깜라게 동주디 쪼침 노시 다 지지기 다 조고 싶진 노데 쪼 유도르 지춘다
0: 니감 땅오베 수르벤 뚱고 낭로네 조급 마르팅팅키 수르벤 제베신 체마 차바타 자와양 대낭로베 수르벤키 카자타 냠제 톱디 낭존라 믹스도 유베 조화식 되기게 땡고낭 림신 수르벤타 자외 지심 냠도 되와타 터도 서시 체면 능진기 조화 제지식 된 톱기 유식

0: 망셰 니 예즈 미마기 튕게 타 초웨 트네 터겝 중웨 루셰 시긴라 망셰라 예와 망시 낭드 표송 초고 마세 규제기 진다 쳔부 덴바티 미남라 세타 메비 삼베 롱주 캬노바식 제유 팅디 셰제스 메레세나 편조 롭친 규제 롭링기 기겐 쳔모와 쉔바 예게사 편조 라네 망셰기 예와 타 캐주 골라 체지 능규 임베 랭게네 기시 능규 거수슈 계산 편조 라니 편조 시즈 총기 사제 정도 중심 편조 롭친 규제 롭리 저양 챙카기 기계 체모와 쇼바타 시아람 심주 롬에 주드윈 기계 낭시유 콩키 정제 차례기 쇼르도 타도 페랑경 조진베 잠니 저동 규제기 차춘 균진민나타 중국의 정윤미리 저양 튼조기 총미소기 두개양 시시유 콩키 응아치 페기 수균 르모 제베 담 갸츠 추디 시에바소 체딥 것이 잠낭유
1: 에 다 드린 게 간선에 난된디 에 간저게 망식 에 예와탕 에 거기 계주 에 디슈인스 다 망식 간선에 가 디 캡체 준 거만에 가서 망식 대리 예원이를 챘는데 또 진이 간선에 칸에 땅에 예발라 안에 가서 에 강라게 가서 초가름 매베게 에니 가서 시디를 간선에 가서 기타 지단 게 망식 듣기래 다 뒤사만 가서는 직당 양이 좋아 이유가 칸에 땅에 유별이 안에 가서는 락바당 강백의 땅도 매우 겨디 가서는 망시 다 뒤에 가서는 가서 에 잡충아들이 다 뒤에 잡채의 왕도 시에 가서는 당대 가서는 칸에 땅에 망시 당 가서는 아니 루가르기 직 상마추입이기 안에 가서는 망시 뒤에 가서는 에 직당 양 디 간선에 제대로 매우 된다지로 봐. 디 인도산에 간선에 간소에 내가 된다지로 해. 아니 시에요는 초유바 초유는 시에바 세죠 말해. 루카르기 리티게디야. 아니 때 참아야 님이 용바 있는 아니 간소 간선에 보여도 문에 걸어 딱 뱉더나 하장게 마음이 유바 된다지. 다디 인도산에 간선에 간소 캡

ngor cha cha na mang shi de cha cha we na ane kha na kha na tang ya yoba da kha sa la gwa dang gang bi kha sa cho da kha me be ge mang chi de re ta de le yang kha sa yo ni chi ne de re yo tang bu ti kha sa na de na ne tang bu ti nga zo nem ju kha sa kha la dang chok be ge ane kha sa na cho ga tang ya na kha sa na ze gu ge jing xin me be ge mang shi de de re be sha sa nga zo za shi de bo ro wa nga zo pa la mi ji la de be zu la jin ji la si ju ji mi ji ge wa la len ju du ba la te zo ta de kha sa nga zo za shi ro ba ta de kha sa na nga zo ge dang yang ti 믹세게 가서나 챵니지에 매봐 디니 가서나 포무수에 땅 쳐봐 소수 가서나 소소 가봐 죽네 가봐 땅나 지게 해 봐 디는 시게 가서게 에 창시리 그봐 창시리 디나라 가서 창시리 디에 가서 다가 안 일이 그래 근데 창동 되잖아 에 가서 땅 쳐봐 딘데 지래 다 가지 안 가서 메시 가서나 충류게 콩 임바 강시라 가서나 디 가서게 정통 자사 장사 자사 이날에 양만의 띠띠 친구들한테 강소로 서고 돈도 지대잖아 신의 숙제가 나라 땅쪽에 가서 체류식이 창시절에 어 대제디 가서나 엔 가서나 제식이 나라라 제사 가서 망시들이 이완이 여부디 가서 직 제식이 나마 이모다 직 가서나 제식 맨비 강사 땅쪽에 있게 엔 망시 니를 이완이를 친구도 다 가서나 가서 가라 땅쪽에 가서 디나 엔더 배샤진 가족이 있는데 다시 있어야 좀 들어봐 직디래 에 디님 능식에 가서나 양 가서 가서 질을 했어 봐

다디 칸스네 당티 당 치디 칸스네 믹스까지 칸스네 정말 깨도선 시디 체도 당고 걸어봐 다 양지 이나 양지 이마데 코코코레게 양시여 봐 다티네 신게 연당 아주 칸스네 양 배체나 유로소월 소봐 동주치도 양 동주치로 걸어봐 디치도 전에 배체나 배 작양 깨랄 소봐 어딘데 마모도 와 다 칸스네 에 아주 칸스네 작양 임베 있나니 칸스네 아주 파탄 그리고 양 유로단 양게 폴랄 소봐 동주치도 칸스네 에니 칸스네 더버피엑 시팅 때 유바 파크발도 가서는 베디 가서는 당 하정나게 가서는 르묘게 남는 팅게지래 가서는 돈에 지기도스 뒤 경제 가르래서는 아니 니나 가서는 카시지래 깨나 직 야나 깨나 니 깨나 숨 깨나 시 되거들 매봐 뒤 날씨 가서 카시 가서는 깨자당 저양 워라 가서는 대유바 팅게지래스 이거 대중의 시보다

슬라로 레가 칸데 장에도 총진이 야구 정 슬라바로 다데 로스의 정신 시부 여러 봐. 에다 디나데 대동 배전직 쇼베는 가서 가서나 다 미창미 캠베 가서나 에 비즈니스를 그리라 봐.

0: 다 뒤에 가서 양 가서는 망조기 규제도 봐. 재산 가서는 시통도 가서는 안소 가서는 다 체력에서 가서는 땅는 그래라. 가서는 망조제 가서는 비는 딱 바탕 줘야 된다. 봐. 뒤 점지 가려서는 가서 뒤 규제디 가서는 망조기 가서는 뒤는 내요 봐. 뒤에상 가서는 그 가서는 낭대디 팅럽기 가서는 낭대 레디 가서는 그 좋아당 냠규로 뒤 가서는 표시랑 이 봐. 표랑게 계주 이어 봐. 세상 가서는 망시기 가서는 꼴띠 가서는 더 남장 하장 망차지 아주 뒤에 가서 둘둘 좀 쉬고 잠리 애니 가서는 아주 가서는 참을 쉬고 치우나 애니 가서는 쉬 맞아 틴데지레스 가서 보여디 가서 루해 자서 에 망시기 자서 인생아 지그레 세상 가서는 남장 하장 망버레스
1: 디링기 레세나 편조 롭신 규제 롭링기 기겐 치모 와슌바 겐게선 편조 라니 체체 나웨 표기 망시기 예와타 캐주 고르기 남데 헨겔라 제비슈스바이 Tengji mei li zena, nan zu yu sumuwa lhengye la, nang duen sarba yuji shu yube, lhengye ne tu du du gisi nang yu mani ba nang du.
2: Lub jing le jimba ni lang zu tu le lewe yinbe, chuku lunba ma so, gyu rim ti chu, bena lubu lun ye hachang yu bu yu. Zubu lubu tu lunba tang hachang chi bu yu. Nye ko gi lub zho cho lubu tu dob yang chi rizho. Ke si ki gi gyu wo ti zi tong chu na, ngang zub chi gui mi. Di, kirang la tiwe danan tu bu tang. Tepa Kulin Tup Genki Mi Genpar Gyur Simba Rato Yu. Gap Tidu Changmei Lopje Lupti Tang Pamar Lupti. Beche Lopdun Tang Gigen Juwa Sola Denne Yang Takbe Seche Top Tu. Kesi Kiki Kirang Lagawe Luden Michibbe Chokbo Si Yubba Sina Kiki Gawa Ti Simla Nyane. Chesu Kini Michi Lamsu Sina Lariyang Tugu Yubba Yichi Checho.

0: 哎呀, 다소도인다.
1: 봐봐. 등민비.
0: 아씨, 니에 젬으시다 고바다 싱그레. 랑게 오고 세바 챵부터 싱메. 뜨다, 남자 큰제 람소. 제사 대대원에지.
2: 랑바부 장친 예민도.
0: 에. 어야, 야도인다. 보모, 보리야 교시. 오나. 老赵, 让个朋友那么叫我朋友了。 毕竟你都用这密码你呢，重新用了体温，你不是个人，那是多少？多少？多少？多少？

0: 어제 시슈 좀 캐세도 가 바바 게임 보니 당가 유베
1: 어제 주변 방라
0: 아
1: 두디 살려도
0: 저와 예고 저 저와 십지도 칼라카 간즈세 야래가 저거 켜봐
1: 꿀레하소 꿀레하소
0: 가봐 가봐 어제 됐다 됐다 보고 되기나 아세 보고 되기나 我也当个亚洲人的。

0: 호세.
1: 파시님 심두게.
0: 심부도 심부도 슬로이스디 심시리샤. 라이소다 소다. 소다시. 클라소시.
1: 나 파시님 미신이베.
0: 가당 엉우이 거의 말하면 되지 봐.
1: 진짜 라지.
0: 네 김도 경고도 갈래 가서 유배 신기 유배. 나 바보다 아무니 저 최고래.
1: 봐봐 나 꼬마가 시디다. 네 청간 나니 제 혼자 터주 대면 바스 공미도.
0: 왜매?
1: 꼼수?
0: 꼼수 매.
1: 다들 시작해 지금 알라 지금 저 수업 수업과 등휴.
0: 나 지금 알라 라보다가 야우제 주야 말하고 내 레고를 제사. 다들 나를 꼬마 주려 라면 쓰와. 你现在马丹土豆脸红脸个着急是？
1: 俺是那讲起个第一事，是说他妈的阿拉牛肚。
0: 哟，哪得讲念俺了的？念俺这说到到要我买钱米呢？听你啷个讲这点念呗啊？
1: 钱咋没赔钱不是？徐达，徐达，他是年梦我年嘞，俺徐姐，他给学了，能给要五十多？杨杨讲俺给的这钱还多？
0: 人家看了还可以。可对国库过月面的，可对包不钱过月面，你三趟就行了。你让他羡慕，没信啊，拉不着铁柱牛面的，你来不用菜的，让他就有的。他得突破了几段的，俺让说七十九四十过着吧。
1: 爸爸讲个是话就是，俺妈是别，俺样子晓得。
0: 我们第一呢，破驴踢你呀呀呀呀！喂，大谁？
1: 起码你爸爸打死我。
0: 我们第一呢，

0: 에리
1: 샤뉴베
0: 드링샤디 야보시도 리도와
2: 도와치러셰바스 겸칸다 산게요로 배추마단 촐라주지
0: 치사마
1: 수익인소샤뉴스도
0: 드링나로 고주요니소자 뉴비야마
1: 수익히스도
0: 겹지부도 뉴미
1: 겹지뉴네 용마시 랑킴지제 아킴지제 아
2: 세 아무라
1: 리베 그래 바쁘다 북디이너
0: 아저 주저지가 전혀도
2: 밀레스 밀레스
3: 자른 데메베
2: 어
3: 나도 왔을 거야요 아자라 나니엘 집 주위 랑게 주저라 럽시아 라 오양이비 레기 오라 어 자른 거 봐진서
2: 주저 러리규리
3: 오라 나니엘 집 주위 자른 요걸로 오용 거지 라님도 클라스 규제 말이야
0: 맞죠? 어제 박승호 임수님이 다나 저게 추수심에 샤녀가 치민도
3: 나 세차 나무니 세차비 오라 아자라 루가 모두 로조니도 나 치차빈 지승나지 나 주인
0: 아니라 장롱이
1: 자회
2: Sempi kibiche deyo yubeni amirangke kharchukore a.
1: Nga,

0: 아체브레
1: 아차게 디리샤갑지 뉴스 아메 룽딘드 딱다 오양가 통사 샴제슈브 삼데오레
2: 봐봐 아메 박성호임 소우즈베 아
1: 샤사야무도 신문도 토도 박성호임 선이두두에
2: 아주 쇼게 추추 심년 봐주가 좀
3: 선생님

0: 나는 야 샤세메니 세비스 칠웅웅즈게 과 존대미도가
1: 지지스 마규다 수사스 니키요
0: 요요요 용아
1: 마규스
0: 저
2: 아마
3: 오
2: 나 팍싱어에 무슨 야 잔디도
3: 세니에 디구드 시키시다

0: 做啥样么都行个嘛是，让个去叫庄部打通通啥样前辈要是。
1: 我多会。
0: 무이다, 무야모도 싱그매매야. 그래 무이자, 그래 주저 조항불지. 무시지는 아님도 중요하시. 그래 무이자 조토여 말다. 참아라 지키. 그래 도와대 직도다. 그래 그래 주저 수레링 마시. 다만 소로대 주옥자. 我从夜战的苏洛殿觉悟时

0: 랑게 디린 게가 임시엔 좋아.
1: 니딜레 망식휴. 타마디 랑게 군교를 봐. 등을 기라니가 양수성간 안에 타마 쓰임 고우시 최전 예밥에 찌닥다 뎀 두스기. 니식 말을 삼주에. 토도가 소주도 기라니게 꼬 뎀 니신추.
0: 간주마슈. 쓰고 됐어.
1: 等你다 去 퇴진시. 토도 기라니게 신도 유즈 세제 꼬랑아 다가 휴뒤. 나 침카추. 나 춘즈 코엔피는 예주호게 콘주 낙슈디 내가 꼬알뜨그시 나스 내딘제 힘신은 예딸 죽으시 예바베 예주호 포산 서자 닌지야 랑지 쓰기 가게지마 죄고네 주원자 메스디 동세 디엠시브
2: Kasa

0: 지금 다 가기다. 라가 얘니 갈 거야, 샤오시. 아.
1: 老爷.
0: 매다수네 신금은 누구에? 여쭈. 여쭈니다. 아, 진짜 여쭈다.
1: 가치소.
0: 제가 제 시워시. 야, 어떻게 살아요? 임교되게 시제나 놓고.

0: 자 먹어. 자 먹었으면 고무 두게.
1: 네 결혼주 김장치도 걸치오랴. 라겐아 마다리 고급스트다.
0: 걸치네 변도 요마시. 네 보고는 좋았어. 샹가 가서 이제 집이네. 네 보고는 쓴도 마시. 샹규시. 샹가 가서 어디 고심제 샤소. 토단디 네 비서 제제 좀부시. 제상아디 레아용야 중라 강부님부디나리 대야 중부시. 네랑라 쇼티죠. 샹게가 고심제 샤니 용우도게.

0: 这坐起来。
1: 爷，老爷，
0: 你到。哟，
1: 小子。爷，
2: 喂，长街上那边，阿弟们都来，看上去从早出来才见嘛，对不起，我这天都不好样子，去。还是的，我这老去，三五年找老爷们，现在救命的呀，前面没事。呀，姑的，来。너 덮지 거.
3: 진짜니.
2: 됐어.
1: 예.
0: 도둑이 보다.
2: 영주에 잠이 깨었다.
3: 예. 아야, 클리제 길라.

0: 키랑 수부 그 제스트 유아 주고 장람 수 센스가 다니 여러베 님 가서 요 말에 더비안 범디 미통제 쇼세 바세 니샤 제리
1: 자하오 자하오 자하오 엄지라 차화된 저 그 제시
0: 차화 예고쇼 차베 날 유리 부디 제 대비지 급디디 템베 토샤
2: 엄지라 네 보모 계직 말봐
0: 단디 계치슈디 차화 잡 채우지 텅추 조제 딱제 채우다 다보고 야우제 뉴스 겹죠
2: 리스
0: 마고디 제 대라마 되시 마규
2: 리스 어 계란스도게 마 된다
1: 나 대대히 긴즈 마규
0: 오야 더 마줘
2: 어 리스
1: 노부
2: 레그이나 나 깨도
1: 요
2: 아 줘 줘
3: Shankye jia hao jia lam ga le chi bie. Shang shi bie. Bu wu shi da ma zha, liang di zhe qi nye yor bie a.
4: Liao yuan ge xie wu zhe sui zha zhe qie tong shi.
3: Ba ba, nga zhi rang ye cong kang guo zhan de liao yuan ge jia hao chi qi bie tong qiu.
4: Rang ge ta tang nuo shi.
3: Ba ba.
4: Ta xie mo guo. Tuan da de su ji le xie xiong mo yong. Zhao san niang zuo mi suo xie de yor da. Nye tang dou hong zuo zi jie mei.
3: 家好群居所杂给其 CFC 图马是阿妹说不切我阿妹起诉呢让给阿妹妹比啊

0: 노보 메통다 카캉통다 치 야 카캉통다 메통 장수 아메 치리디오 카뉴신고 카캉통다 야
1: 아자
0: 신시
1: 아자 디니 유난의 키움의 망고이 자하로 좋아했다주다
0: 디제 화용세 랑게 사다 정군의 키용자 바보다 려원의 디오스다
1: 구조 여리 예디 자하로 키용지
0: 용마시
1: 자하 대시다 자하
0: 对的啊，你让出路。
1: 有小姐，
0: 静心让洛阳咱要是出么事，让爸爸赶来看过去了都，俺就绕过街通门都了，弄了没有人身边。
1: 阿姐，你这么说的，你爸爸谈的没几多钱，你那怕是那差出事。阿姐，给你个，给嘛什么？
0: 给钱嘛是？啊，看着钱呢。天就拿你做哈擦擦的，太阳我就拿你做哈子。
1: 家豪，芒果的俺们学习，阿家给染了，把不修养都给。
0: 莫让我擦不着，对的。爹呀，芒果子啊，俺做的要么是，阿家新鲜的，啥大人姑娘去要么的，呀，阿家新鲜的也就了些。야줄없이
1: 아자자허나즈딘딘쥐통시쥐도시사와깊삼수번나주나내중로멤버겐제시모시그시부구나즈야호뜨흐다로하시어코어러초시다샤선이니로리유미에다시가시오
0: 用啊，星星！俺们这两个家好个明白，许多米都送去，一年俺一千米多，家好群群算账，肯定是今年来许多便宜，是吧？

0: 자이 라게 가져라도 시대다.
1: 강화도.
0: 전도 너니 종어가 지리.
1: 봐봐, 보마지 보마니 교통수배. 야면 니 보마지 니 고요고.
0: 디양 거리. 서규다. 규밀 더규리.
1: 전도 보마로 소니 요르베.
0: 이제 시초지.
1: 마미래경우도고
0: 디셋을 딩맞다 마시미라 소니미에니 내부주신 니에시르바

0: game 함께야도 game 함께야도 지
1: 죽어 되다 좀선들 안 가지고
0: 기타 취입지
2: 도명화 드리랑 게 고스 나라 도서 망워로 체사 지만에 된대 와모 스마데 지바 와모
0: 도도 와모 스베다
1: 지 도명화 니 고 랑마 쳐 다 되시 니라 슴톤 때문에 되시 다 되시 니라 슴톤 때문에 되시 로고다 도명화 나 비켜다 놓으시다시 도명화

0: 야리 디온 나 탑주 시스템 러시다 탑주 코사 두두디 코야 미도 네 셈싱메
1: 네 컵다 구블랭가 친구
0: 조시 조시 야 你也得电话，呀呀呀，让得对。

0: 我说就没别看出去。你告诉你前面，你告诉你前面，怎么啥？你告诉你前面，你告诉你前面。可多嘛东啊！
1: 这小当年你爸爸他是怎么着去我去？让说哥哥等于下礼拜啊，看起没看出去？
0: 那你是看起没？
1: 길다 갑수 이제 불러매.
0: 랑 바바 마셔 아. 랑 저부디 이렇게 제제 아.
2: 나.
0: 랑 같이 하지 마.
2: 예, 예, 도쇠 와가 신비, 도쇠 와가 신비.
0: 도로에 저부시도 아메 주로셔.
2: 매매매.
0: 주호, 예랄셔. 아직 와면 돼.
3: 亚马逊啊，阿查陶拉，迪列尼尼勒，陀斯亚杰乌。亚乌多，阿查格勒古啊，阿查啥？阿查是呢，认真是的。我呀，舅舅。亚乌修斯，你娘家是哪边的？迪卡拉塞亚的，卡拉塞亚。过来就不打，迪尼库。 워두스 양갸시다 칼라서야 니쿠 워야 자이 장게 중국 양고실라 봐
4: 용어
3: 아자다 취조디 양갸시죠 아
4: 요 언니 저한테 쇼 칼라세 니쿠 디카레
5: 취조 그저 로인이 봐
6: 谢马松，俺们去城那里，你给我一个钱那么多，老用途嘛些。
7: 舅舅，
6: 伢们伢们去城那菜还行啊？有说，你说什么说嘛些？俺们城那里还能有些？俺来提皮当说。嗯，
7: 俺们去城那是伢的过场了，伢给我一个十七八块了嘞，俺说嘛些别呢，再去吃个有你买吧。
6: 真不领地干了，过场我顶着，忙着过些，现在上面我提皮些，上面过场我些别呢。
7: 他大姐的不是不？马上去接，过电梯也穿开那路，那俺就开车去。俺是过电梯去接的。呵，哟，不过电梯还是有呢。我那，赵家辉。
8: 啊。
7: 去找个过车不钱的，我那个过车不钱的有门的，那我一个团队的特别懂了。好，就问。呀，哈哈。
8: 呀呀呀呀！
9: 아루
0: 암치라 암치라 얘좀부쳐와나자 여우치 수 있단다
10: 영아 마대다
9: 아루
10: 클린다
0: 클린다
10: 도저히 능력진서
0: 나랑 쇼에난 나스탱키스기
10: 라게 지금 세 맞다 조시해도 돼.
0: 시민도.
10: 야.
0: 시민도.
10: 영희 씨의 요래 말이.
9: 예, 마디오 케이스 씨에게 드린 시민도.
0: 아, 리리리.
9: 아로.
10: 네 집중 딱 제죠.
0: 라.
9: 아, 마리 엄지라. 나디 조과 씨에 나스티 드 마샤.
0: 사야게 제부 마시.
10: 영희 너 요래 말이야.
9: 我啊啊啊！我得那个，我得那个。是不是结束了？有你管那个？人家这个女的，俺们这个要求那个谁？有啊有啊，俺们这个女的。阿罗，阿罗，阿罗，阿罗。我呀，干嘛呀？阿罗，爹这边。爹马尔夏，前爹。爹马尔夏，爹这边。
10: 爹，那个门都，爹那个门都，前爹那个门都，爹那个门都，爹这边，那个门都，爹这边，那个门都，爹那三个门都，那三个门都，爹，那三个门都，用啊，你先说，亚龙，俺们去了，俺们去了，俺们去了，俺们去了，啊，等给俺们去了，让个叔叔在太阳拿用给，爹这边，这，啊，等个拿这些吧。
9: 아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5: 之后让个英语最最的两个月的爸爸我要说让个最不多当吧你给出去这边穷不穷
0: 两院长给铺出出马是别
9: 对对对我得我得铺一半
0: 干了这我了这
9: 干了干了一旦一旦哦马上我了这
0: 也你干了这我了这
9: 干了
3: 爸爸阿妈我连上去出不去我连给铺不去了铺一下下你也测不去着你
5: 两张的钥匙钥匙
3: 阿妈爸爸看谁不谁
0: 两月让爸爸铺冲出马是不是啊
3: 阿妈爸爸的这是不你两个的那我是等个名度现在我爸爸铺冲出马是不是阿妈把脸底缩了雨
0: 疗愈了乐雨知火个把脸苦动细节疗愈了把脸乐雨的
3: 阿妹来为把脸经济不休息你年岁了我兄弟阿妹来为把脸快叫拉扎住的阿叫我们是不是土姐第年把脸了你经济不是来下死了给爹姐拉不是是我脸着谢谢
0: 让兄弟土罗宁记不得了快要干不休息接了土罗宁记不得也哪落空可是的
3: 你土罗宁记不得了起了可怕困牛些没准啊就得趁人给三名故乡的事是吧
0: 普木扎我的几个孙子卡着困难宁记不有的
3: 阿妈家人跟他们我那你记不得这毒耶卡切斯

0: ཁྱི དང ཤིང ཚོང མང ཆེ བར སོ ཇུ ཆ བ ཁེབ སིང གུ ལམ བུ དེ ཉི གྱ ཕེ གུ ཁོ ནེ ཆེ དུ མིན པ ཐ དེ ཉེ ག ཁ གྱ ཕན ཇུ ཚུང ཆེ བེ ལང ཁོར ཁེ ཁ ལི གུན དོ དང སིང གུ སར གུ བེ ཁེ རང ཁང ཐུ གུ མ གེ བར ཕེ གེ ཡིན ནམ ཞེ ཆེ བར ཇ གེ བེ ང རང ཚོ མ ཤང ལ གུ མ གེ བ ཇོ ཁེ གི ཁོང ཚུ གོ ཚམ ཐུ གེ གེ གུ ཅི སུང བ ཤི དེ དར ཆེ ནེ ང ཚོ ཇ གེ ལང ཁོར ནང དེ ཐི གུ མ དེ ཉེ ལགེ ལུང་གེ ཆེ་ནེ དག་བུ ལ་དུ རྩུ ཏ་བར གེབ་ཡི ཨམ་དུ ཏེ་སི ཡེན་ལ གུང་སི ཏ་གེབ་ ཚིན་ གུ་མི གི ཉེ་དོང ཡ་མི ཇུ་གུ ལོ་ནེ དེར ལེགེ ཆེ་བ ཡོང་གི ཚོམ་ཤང ཁི གུལ གུར་མ གེ གུ ཉེ གེན ཁུར གི གུ ཏོགུ ཚོང་ ཨ་ ཐ་ ཇི་ བུ གུ ང་ ཚོང་ ངོ་ ཤིན་ ཉིན་ བུ ཡི ང་ ནམ གུ ཡེན ཆུ ཚུ ཆུ པ ལང་ གུ ཞོ སེ སེ ཅི ཅ་ ལ་ ལུ ནེ ཚོམ་ཤང ཐུ གེ བར ཅི་མ ཐ ཚོམ་ཤང ཐུ གུར་མ ཁ་ ཡེ དེ tu chan ji ji ge wa zhu ge yue ji song bu shi
1: amnyano xia la zhe ti lo hey de ren chang wa xi niu li
2: wo zhi xi
1: ya ya
0: nan ci ci ling gu mi ge kum de tan zuo de jia la da da lu bi duo bie ji zuo bu en nu yi la du ge yu ci ling gu mi ge ཨོགུ ཨནུ ཡི དག པར རེ སིན རང ཁེ ཚམ ཚ ཐོ ནེ ཅལ སི གི དུ ཁོང ཁེ གེན ཅི ནེ ཇོ པོ ཚུ རི གུ ཆེ བེ གུར མ ཐི ཐ ཅི ཀ མ ལུ བ ཁོང ཚུ གོན ཅམ ཐོ གི གུ ཐི ཡིན ཅི སུང བ ཞི
2: ཡོ ད ཐི ཚ ཅུང གོ ཇག སི ཅིན གེ ཅལ ཁ ཚག ཚོ ཚམ རང རང ཅལ ཁ དབ དེ ཞེ ན ཚ ཐོ ལི ཉུ དེ ད ཡིན དེ ན ལ མ དེ དབ དེ མ ཐིན ཚམ ན ལ མ དེ ད ཨོ ཤི ཤར ཇག གོ ཁི ཤི ཡོ དེ ད ཡག ད དན ཇམ ཇུ ད དེ པེ ཐོ ལི ཤི བ ན ད ཡག ད
3: ཁྱི ཕྱད མམ གསི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0: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ཁང ལམ སུ ངོན ཆུན པོ ཚུ ཨམ དོར ཤུང ལམ སོ ཐུ ནི ཅིང ཅུ དང ཐ ཐུ ཅི ཐུ བེ ཆེ ཐུ ཡི ཐ ཆ ཏ གེ བེ ཀུར མ རེ རེ ཏོ བེ གོན ཏམ ཐོ གེ མོནི ཏབ དེ ཡོ མ ཐ ཐུ གེ ཅིན བེ ཆེ ཐུ ཡི ཚི རིང གུར མི གེ གེ ལམ ཅི ལེ གོ གོ སུ ཏུ མི མང བ གེ ལམ ཐོ ཤོར གུ ངོན ཆུན བེ ཀན ཡེ ལ མི ཏག པར ཤུང ལམ ཐེན ཅི ཤི སུ པར ཐུ ཅི ཅི ཤུ གུ ཡི ཁོན ཚུ ང ཚུ ཕ ཡུ ལ ཤུང ལམ སུ བེ ཐུ ཅི ཅི ཤུ གུ ཡི ཐེན ངོ ཁོན ནམ བེ ཤུང ལམ ཐེ སུ མི ན ngar yang le ge tie zhe ge ma ji ta jin leng bu xia dong tu ba ta le ge yang ra song mang zuo ge nyue bie jia la yang kong zui guo zhan tu ge tu ge du la pe ge ken dian tian zai gang ge yong sa jia ka du qing ge yu wen jun bie ning dong mi tuo ni mi tuo pai yun jin tu ge zhe wa yu ji song bu shi ji shun kang tu nie jia xin zu mo tu gang min nam di xi cha bu qi ji bie ga mei tian zhe xi tong qiong ting ge lam sui wen jun bu cui ངུ ཆ་ ལ་ དེན་ ནེ་ སུ་ བེ་ གེ་ ལམ་ ཅི་ ལེ་ གོ གོ ཐི ཐ་ ཆ་ མི་ ཐི་ བེ་ མ་ བ་ ཕེ་ ཐུ་ གེ་ སར་ ཁོ་ མ་ སེ་ ཏོ་ གོ་ སུ་ རང་ ཁིམ་ ཁི་ གོན་ ཛམ་ ནེ་ ཐ་ རིན་ གེ་ གོ་ མ་ ལེན་ སར་ གུ་ ཡོང་ སམ་ བ་ དེན་ ནེ་ སམ་ ཡོ་ མེ་ ཤར་ དོན་ ཐུ་ བ་ ནེ་ གེ་ ཐུ་ བེ་ ཕར་ ཐ་ ཕེ་ གུ་ ལམ་ བུ་ ནེ་ དི་ གེ་ དེན་ བེ་ ལམ་ ཕེ་ ཕར་ ཨམ་ དེ་ ཐ་ མེ་ ལམ་ བུ་ ཐི་ ལོང་ གུ་ དུན་ ཇུ་ ཧ་ ཛམ་ གུ་ གུ་ ཆུང་ རུ་ ཤུང་ ལམ་ དེ་ ཙོང་ ཆོང་ ཐི་ ཐ་ མི་ ཚོ་ དེ་ ཛེ་ བུ་ མེ་ བེ་ དེ་ བ་ ཅིང་ གུ་
4: 진대드비에 지루니 돈이 생을로로 고 통주로 숨지 숨지 소지 차게 바라 파는 중하다. 벤조르기 미제카기 진보로 덥 숨잠 파는 중과. 덴자 규노라 마조 지제 고 통주로 니돈에게와 총세기 중미 미지 찬용 라유 유바 파네 쳔바 중디 지루니 돈이 생으로 레고 고로 니리 셰동 고비 고주 파라 파네 총 유제 솜시 로주는 총 총제리 키 벤조르 타 지조 총규 쳔바 중디 자자칼 유세 중제 톱 유에징 벤조 진보로 뒤마라 총규 팅솜 중디 축두 뚜슈 응세 퇴부 치루 쳔바 타 멍시 지구 투구 치장도 쳔네 폐계 동외 멍싱아로 외 된도 쳔바 퇴내기 멍시 무투 된도 쳔디 폐계 동주로 퇴겐 섬김 피게 바 자로와 먼저 겐손 체주로 무투 흉내 팁디 미남 강가 강기 이 초바라 주규제 총회 장웨이 토도 바르숨도 퇴내 계도 체로 동주티 가조조로 송네 디럽젠기 퇴내 말아 조정 유부 제배 퇴내 통부 파단고 통주로 나차 계안에 고 통주로 니스적지 차직니 바라판의 중화타 퇴내니베 파르다 고 통주로 응급중행의 차 니직네 고 통주로 계단 십주 십계 차 뒤직 바라판의 중화 퇴내 손배 파르다 고 통주로 응급중행의 차 나 초네 고 통주로 계단 초주리 지차 고 뒤 바라판의 제 중요지 손시 로고 총계리 기 총지 쉐마 한량키 로고 총계리 총계리 타 총대 젠토 준세 야지 숨주 수비사 시구 세바타 총셉키 괴바 모두리 수친바 내죄 렌잠타 제륜 숨된 기 총셉 야다 계주 개구 준심바 신조 교도 산주 캡데 동체 야지 구주 경은 심바 제 총여 제 숨시 로고 총계리 기 총지 쉐마 편조기 로고 니니 표기나 내 개용기 체균 고주 토비 비든 그 지부테라 준토비여 지문이 돈이 생이 로로 소리타 처리를 신조 나수 제고 초춘 현도 나수 무치 숨주 소지 차 초구 제바타 준신 순제 계주 계주 경의 연습이 로 총제리 기 크롬 뷰제 레비 닌창 기 두르체 지문이 돈이 생이 로로 립급 야주 급주 고구 차 시심네 개용 기 닝매 총제리 조준 체공 소 최 유제 솜시 점자 총도 최지 란유 정 기 년조로 초배 타동 신조 나수 체유 소리타 처리 까마디구 로그 총제리 믹세 로그 소소 제리 제디 로그 세구이니 총제리 투 교르조 제 춘기 로주능 벤조르 타 지조 피게 총주 초용니 시도 제시
0: 닝치 총제리 타 중국 장람 초비 초비 퇴몽 토니르비 허닝 장람 키 선주 조싱 유고 치고 지세 주니 하세 미코르 퍼츠수 고츠부시 타딩 치고 비비 미위니 링네 타 야케 쿵싱 키 유고 제주 구급 탐진 체디 선주 키 전샴 타 Nyantam ki yugor so gui ku shirsung, hanyin janglam ki rinne ta yugor zhe ju gi gui nu sarba pi tab chepsi. Zhongu janglam cobi cobi, hasi mikor pupsu gi gungzin xuanba, hou zhan yun ki. Tadin chikun ni janglam ta rinne yugor nyamzhe ting sab chepi la lin ngui yinba ta. Mikor ti, pyo shar ki ringun chutang di tu ta, sa tu mangsui kumsi gui zha chepi, ming shu si do kyur gu ji sung pasi. Yar ke kung sin ri, sa ba san la tu ni, San ni mar chi lo chi bie yu gor chi dang ti, kui kong ti nang ki yu gor bie ha jang gabu chi gyu bishi. He nying jang lam de ti, ha si ni nying chi par le, chu cui sum li gui gi mi bie yu gor le zho kien mang bu yu bishi. Jin tu dun bie chi ju ni ni, jin tu gu bie chi ju ni par. Zhong gu jang lam cok bie, sa kuo ri, san ni mi guo mu chu cui dun tang, gar meng nye to, nying chi ni ha sar gui bie mi kor ki ka chang mang tu dang yu bishi. 宁这场给人列塔与国剧的当最苦命局长宣布你们还没有国把塔出米提为忙把电视写的宁提抽松错塔路南内于尽众亏索人穷尽众塔忙随苦命系了牛肉托把切个银俺催干这于西宫西剧锻炼与国玩得的准就银系送不是继续就你将邓为给书记宣布将民们推错局内无人天看起当最书记主令严金海议 将民们推错局内无人天看当最日常陆军的地位操场去，揭露你动作策略，解其陆军冲突天鹅吧作用能力。习近平去党组军广播塔，三六七四列团过了，几个书记习近平跟那位感谢恳请他。中国共产党给三六七四列团随意接陆军定时切的，三六二月几个团团结集体突破千年，彼此突破，党组军切的，民们推错个列团，彼他狂批用狗提准切语。 将民们推错局内无人天看当最空命，严明别的闹事。严金海议，习近平去党组军广办呐，党组军级别在团七十团特聚在场，人团最里，立即规劝，七特级三级顶上难级别。习近平去党组军广办人团了快顶上两百团，习近平去党组军广办日常电器控图样他去不切吧。 当托他们谈，年半共为七十斤体，也不可我借切的。七十斤拉锁电阻塔，三轮猛吸电动，增阻给多少七十吨，举出年半没不说我借切规别，年数那么些。 肖有才塔当最空明张洪波塔唐明英刘百成李文革孙宪中介创作的配乐不是让用中西区各中一别云云天康起创作天就出版几次古年拉萨尔措不是从对头几个世纪习近平起中国共产党五年的罗家坦就明了可玩电视学别措迁到那位松懈给前给广团坦习近平起党组共广播罗将坦拉达丁色千年孟粗的剧坦金松孟粗得着军前美版托了东局作团的命令全面司令闹日将邓伟给军内书记选拔将四川党组书记刘江起从对头松懈闹日司令塔尔坦孟小林主看突天开主总路强不开主边牧翁队追个儿郎福宽、于允贵、王刚杰创作的剧本，孙南里面创作作用那么是。从头到杨塔别七岁开窍登京前年，推他那部官图，蒙顿的最高塔，努力集队，蒙秀集队，蒙出来就结果，全面蒙最固定要了七八千块。让林林成为娘娘上不谈，米粒开给蒙错给热对了，写到顶色切开，捏了皮白，贴了铁墩起，穿过短袖切了装柜。罗克尔克全面七十七元年团购前年，基础零六停车间起平均三百组准车起，四川给立即不贵是送不是。从头到四川漂亮公众云天康起全团那个随意谈，每团团钱少了出席七百元，全抢穷是。促销明年特通，促销最多那不是。二团将邓伟给国内奥运体育部部长徐志文起。包括重庆土德国主题塔德信闹市三面观土德国主题能够空气观地电影塔免损电价应对满了三六六十九个所以来团军队也不中年人为吞空催息塔松用铁具间零点七个些送不是这些缺点的亏土徐志文起人类塔与国两支丁色七百来团也不中年人类的南团什么点别天天与国团内对题盲错的拥抱电表塔攀援周边特朗普加七十多个些送不是包括重庆电子康土空气人类的学校与诺松用塔铁具切割胸林解脱人类是中塔罗斯尔团在塞尔比人类与国团内界西极度偏见东局规定东规边年数那么是边牧翁队三面滚土德国组织那玩天土偏见不是
4: 其实去年应该出他是从这里去各部年边所有自己开发接下去来团桥洞团明度了一个准备措建平均这里康土错不谈措建措有土他是从这里人边自己开发车所出现十几十年团所有七个图片送了实际了一个准备特定给接下来团呢全部忙不用土归别当行人们他这日杂切所咱们这日切话你去这些注意他是从这里所有这些开别成年图片虽然接不起俺做了来的也不停的准备了突击解决原因了来请别团内这一期你把团都把解决原因送不是
5: 他这一天呢俺呀所里边下个大送现在生活呢搞其他多了那当忙不来呢来没有对人类同学呀中华没人김전신부나려원세토부야무르토부시야려심슈응후다바다유스
4: 라스총이리기급니베소그제제케베총제니시짐드야튀지토고소바타딤주레버레체베잠자티다변종제리칸도닌드짐드체윈시라스총이리변조르타치린젠주기주단슈엔바전준정키列金安翠，村内列团送了藤子，也不解决人性。境内列力给孟西三不如多不谈，空别参天动物。年年百里七百列地准不谈，培育了田里能人七不谈，七十六种七不了脚吧，整座开间能修吧，每家人都动不谈，全当七十动物。送年中央的接续列团出席七不谈，现在把所有七不解决人性，送不谁？
0: 进入年冬走出来，中华一大在西边，孟勇个旅军昨天七不谈。从不从其随军打拼战斗各段吧，其次就你跟俺主念我谈，天然让军个留在战斗突起个目的奇怪才行之。不做这规托，点不起为日子来钱吃顿钱月金。从不总给忙错个，毕竟谁个任务写不谈，虽然心给个顿写不说吃顿钱呢。贪财迷利开个忙错个，业绩也准给人丢三百万把钱月。他听个战斗难，从不总其闯出人别推面入卡就顿谈。大片狗搞不越别没给他顿就拉修一不他拉巴图宁之囊总他落给窗的窗口去看点大片入卡点学前年让军给三孔明照别随军大片南昌给孟随他在内给开去问把切狱
2: 公布跟大家的他就用了龙的这个当下子清不了吧因为他们的各自学员人大家要给没打自己的事按照公布跟大家的没习主张的
0: 他定给战斗人宁松切狱一不他 真秀如卡基在真处旅者去印度军人七个人不是真多七人特同坦诚天天从对他密碰念追广措所盲措人心去人念盲片结果那措别念塞推天天旅者他坦诚人念他与国推念重新他的改建念着丁色图狗母腿归地东狗人不是人更中旅者去推念他只归塞别托他们的念塞别可以科长次令点他的去他听给大片整多提推给旅者整多去母地七个人难就行别该炸却在他怕恰九女阿尔贝切入情欲接送不及想了三九多对开启四罗
4: 呢你对拉斯重结的起停了从对苦就没了催得重结的起四句中间他那么站都为从都错呢拉斯重结的起从对苦就起来了几个几次的四句四的切把他中央努力起可是蒙文的结果了这是他学不举人接下来得为采取决定的切的从这切不四句让这腾人他前天托那么长学不留住钱呢他是重结的起重结的他重新念这起听着从对苦就没了准确得有了切于是年头，那就创建了安多总体，强大几个人民人群送交可以去各种南国的集团团，这不是？他的，看前头蒙古国的企业的过去考察他怎么当呢？各种南国的他，大概前头去这个牛肉切的，什么？西林给各种设计了，这不是？各种南国的提到交个错不提，西林图健康各种级别郑州格林去前几十年，强大几个人民人群送交可以去健康店家送件，电送车就落，团建车也不是？年头，成都春节的电建总体，龙城年前推展关键直接接对套这把谈，直接了谈，确实接切不是。因为云南电建总体，西林级别人力协助扩展没了，推展设备，推展关键直接贴在建筑各处靠边谈，关键关键直接贴在建筑建设也不是。因为云南，我的社会长大总体，总共跟随协助推广的协助不谈，重视给地级抗体，重视跟随先进社会地方的经验，重点给年长协助南苏军队来所当地，重视给西路监管谈，开头监管了你们大将谈，看了地弱，长着气弱，地当大将说，云南经济三十块为协助中年，监管处错位干的事也不是。
0: 什么林哥，听的平均三个业者，你这学啥？
6: 那么来讲呢，特别忙为三九天段呢，确实真得给 APP 使用呢。
0: 三公节用。
6: 三公节用。

남블링게 지른 헤게라 튠긴 뉴슈 사르마데네 표기 뷰세 토비 피게라 튠긴 준비시부터 쉬고이 헨게네 도구로 유비시오 훈베 본데 남세 팔레스 슈신 유메 드르 신도미 튠긴 뉴슈 사르메 고르기 지집 주지 시진핑게 남세 개진키 표기 피게라 카쇼 세브드유 튠긴 뉴슈 사르메 피게 조비 도슈 챔블레 표기 뷰세 토비 피게라 나르 중용 메비 고급 체유 표기 튠규 니슈 사마 피게 동어디 튀럽 일럽 윤탄 튠비 동미기 당가사 메인 바라 정이 뷰세 토비 피게 동어라 규 응이기 릉부티에 얘기 장중기 튠기 니슈 사마 피게 동어라 레샤 푼숨 소바타 띵슈 챵부데 첸제 사도 케군수 명하라 장중기 뉴마 서비기 촉디 뉴규 말아 락삼 중디 뉴규 장메 론드윤세 야지 굽주 코르글레 게유 중중한즈 천리 심죽태 멍우 동시고 새로 동와타 기급 신앙키 제수연 천세 지시타 냠리 시주 새로 동와 튀어럽 십주기 튀어주로 사르디 레디 주연바 뉴규 신규르타 뉴소소 태기 가제라제 조와 가르제 체데 만에 마르 동와타 십지 뉴규 땜베 정신타 류케 정신 새로 동고 Tuanle sardiyo te rangyo ki kyechwe ta lekshan wangduan kaanli chayne Tuangung xin yul nyundin tupu chayko Tingrib ki gengwe la zi jayde Kendin xing zhule pegi la guindya donwa ta chepji Nguandun ki le nyun la zi le dinle Sur nyun rindan tobe tuanze sarbi chayko Tingrib jen ki tuanle ling zu de xing zhule xiyun jayn ta Buida jin pegi zhuwa la guindya donwa

0: 장디총세기간경위분시나주의관계총세기간야디마세야무분등마지
1: 디이내의디나고역심부터탭시당통마베
0: 디문에용마시지금마서디랑지시시여우쟁여라
1: 네스터잖아
0: 용아교아
2: 呀！走。

0: Rami!
1: What is
0: it? Rami, what is it? What is
2: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0: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1: is it? What is it?
3: What is it?
2: What is it?
1: What
3: is it? What is it?
1: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4: Baba.
5: 对的。
4: 你参给我那看过的马写字对不对？
5: 他可是马爹姐写的。
4: 红色呢看过的也会有的。一年年活掉了，接下我又看给创世看把我不要我嘛。
5: 我呢？这也会全部是。今年三不打头是吧？
4: 你可是的。
5: 建平，你几天看不见字的，我拿最创作，三写一呢。약속드리다고속인터스바르메신고유베아
4: 근처스바브레
5: 사치디중국세수요시고김잔디나대제바르브르다사치디녜로마지구제빈디나마랍제포르투고하고라야가라지이나아등도리지텐고러시아공종수주리지디구왕주배제제준비무디게유제장마看不敌干了单不是的哦这看不敌单被局部上嘛单单处处写被局部不利是看不敌结束社会情节里下我然就看不敌打赌作用嘛的
4: 啊嘞爸爸爸爸长个写单前呢公司看不破碎也不着的呗
5: 让俺不中招这次呢，一心也要满心，让俺写不赢三木大腿松啊！
4: 爸爸，用个满心，李继天和陈主国也不写不晓得，爸爸让看这些字。
5: 能大要满心，可看的家伢太皮耶！当大事，你家让个金主这边外地的入入就算的，俺让嘴的天气算啥，白雪当呀，白白露露过些。
4: 啊，是用个嘛的爸爸，秋林个年大年子啥地方的，对不对？
5: 哦，是啦，马赛给咱准备个最不要什么，莫让对面身边些干扰去。
4: 热切，
5: 莫让个让个自己哥哥都有面打过去。
4: 他个啥子？爸爸，爸爸让个对这些鱼呢，爸爸让个开始吃呢，你躺起。呀，爸爸，呀，你瞧路啊。
5: 这是这是，哎呀。
1: 我那家里给洗死。
0: 哟，卡西鱼，我不认真在忙年纪。
1: 让你啊，你刚卡斯卡了，亲密，我们俩干部是不是那个？我讲呢，我也卡个了，别试下。
0: 喂，让给我不要木头呀，卡里没辛苦鱼呗？
1: 嗯。
0: 这说不得呀，我没多。让给退休多，我做这再说好了，他那么些咋？这说不得，没见我那些，你看起不起来的。呀，让疫情不对，你也谈得上，让了说不得水果，是你让我不要土的。晓得晓得，杨龙蛋，你们去嘛去蛋，杨龙蛋去，你让水果，你让垃圾是对我对啊。你妈问我讲，联系不着对，难不成我不要的，知道吧？新年我讲。让我拍拍做过的，是不吹灭的，难不成我有的？嫂子，我讲香港钱大找不到啊。
1: 爹，香港钱大还是的，香港生牛的。
0: 我以为嫂子我讲的，爹爹我有的。
1: 是的，这是。
0: 让一千不算，让俺偷偷我讲是了的。
1: 钱能啊，怎么中我讲钱不赢呢？
0: 这钱你也浪费。我以为爹爹有的，让姨妈去买去的。
1: 你哪去有的？那叫做牛的，
0: 还是买牛的，买牛的去，让牛的。你呢？让个听歌屋里做点呢。是你让一丢行几个大哈觉得？
1: 再打这一下，让个俺电视栏目，牛的。
0: 让对的，你这说的对的。
1: 让个俺拉起过手去。去。
0: 第四个一个一万出手的。 다 여승이.
4: 秋林.
0: 응.
4: 李少勇可 나갑샤 가르게부도 아.
0: 미즈 가르시네 마시네 갸람갈 갸리게부요 마시.
4: 나티리 손로다 클라스가 주디. 딱다 코토치. 코에톤 도라라 와치기 위해서 나다 김메시 나저 와도 쓰고지.
0: 김메수.
4: 아. 코에 코라는 셈이 지금. 전에 갈 수도 아.
0: 샤용행아. 잘 숨고 망치. 좋아시라 요르시기.
4: 승부 가르쳐야요. 코다 좋아 가르와래.
0: 진피. 장계탄더 김에 가르러 봐.
4: 러메 가리 가리 김에 소래. 네스 가게메. 네스 가게메. 라이네.
0: 치료 치소디 슬림빌리지. 장계가 라마데벨레 체메 봐.
4: 네, 네 이제 가봐. 시스이제. 네, 쉬마세르 수초 용드웨.
0: 총 튀어. 나라주 총 하츠 게토토 게구르 모도. 레귐 제메베. 레니 디데 체닝 마다.
4: 네 하쿠이. 나라 신세 야오 체오. 이네 디고 셰자. 네라레 체고 챵시다. 총 게브드. 카리 이네 체시지. 是吧? 미초르 튠디 라와 요마르다. 제자랑게 급은 가 삼시 치다 온고. 삼시 칠로 데모 쇼 제브르바.
0: 니 하고스. 다니시.
3: 나마 닌지게 중르돈다 암저 십지사주.
0: 아직가가 되다. 니다 칼라신베 고르니미도. 중국세 심메브자.
3: 중국에 심부스다 고마지 들리니에드
0: 아치용마지 장암랑아 하송소 사과지나 니마도 칼라소 심고 유숨미드게 다니 야오시 좀토비나 나래가 줘야 요마다
3: 니암라가 장나 산나제 도토르 추고 마시 나래 주고 제데는 다가져봐 오나 칼닌제 딜레레곤 슈응고
0: 让卡西有一张海你让了秀你连我说心嘛是我现在哪个那么什么都不怎么的我现在连我说过也卡这啊真的可这就是让给地方我看见你就到我今天刚刚卡拉索罗就死的让给我还找个情绪别啊到几哦到几呢现在三百万上了你看见就
3: 용아.
0: 도우라래 약지.
3: 가슴은 더 요마지비야.
0: 아니 가져오시. 야.
3: 암라. 나 로용비.
0: 카카이 레다지에스게.
3: 아, 시 암라 카카이 카카이 스마베는 용도게. 땅아 춘주민다.
0: 더지랑 같이 없이 남은 렌자 충민의 편의 용마지비. 장슈다 니랑 컨트스 표시 라오카스 표고 다카스 표시
3: 암라 니드데 쇼메다 야 샤화 과 진소
0: 샤화 샤화스 모라랑게 송루 잠르비 아
3: 마시 니 고야 쥐부다가 암라스 표비 케랑 예 송루 잠이
0: 다지샤 니 푸노부 아마 고고 담고 겨고 토가 친지 니 수스게 토로시
3: 신가야 주인다
0: 니 수고주라
3: 레세 나마
0: 교화지다
3: 요요 연구이다
0: 드지랑 암랑아 요리는 하고 오면 죽게 치부진 제 근처지
3: 네 하고 죽 제상 남사 내 모습에 야 나 줘다 야 영아 아야
0: 양마 저 좀 시도 양 카카 카카 스피기 양 키주다 심주 배움 능시 피우기도 와
3: 가지 차도 난 중에 아 차도 난 양게 변에 닥다
0: 나야 대저 스피로 미 喂, 江凯, 让中队呢, 是一个地面能世界操作群下, 不是预备港, 又归又是? 看到说现在的这肯定是不是?
3: 我不知道这个操作群不是, 光也照预备马上什么玩的, 接着你看了, 要是他说新个月, 地主,

0: 빠베사 침베 같이 있어 수이랑 컨트롤한 줘
1: 나 컨트롤한 님이 또 샤오화게 디마샤지 무야 토민 도사 알레르와이 게단 사브리 다 신을 근처에 쳐오래야
0: 근처에 쳐오유네 랑한 자 쳐오마시 샤오용 신레구 지르버
1: 처음에 비양시에게 샤오용에 중부 총조 말베 나서 나직 메르버 다그러버
0: 샤가
1: 아
0: 김상골 셰비는 깨지지 녀랑 셰이다
1: 셰다
0: 对啊, 让李昌给破节目日本, 巴不停上苏维亚和张平都, 给谁年出来求命呢, 落水大前面呢, 就能唱不上特使, 一年堂的李昌给王志昌们, 少用个喇叭有谁,

0: 让给宁大人去少用古古嘛住的，让给特别是单姐，新日的托堂旁家少用咱的粗破土票子。
1: 那这下，看用是起的，我。
2: 你让谢玉的，让地图前的俺让地图前面的。
0: 是，让地图嘛这，一年还下雨。
2: 看他新日的少用个很顺钱为一年，你爹爹点的用嘛是不？
0: 那这下就是你的。
3: 陈子，咱这胡大起来，咱们这路边的翠皮鞋，穿给那个翠的路边的有翠皮鞋不是的。
4: 阿姐嘛，俺们两个做有棉皮鞋，
3: 做有棉皮鞋呢，是那鞋子没得过，让给是那下下不到俺们鞋衣，就是。
4: 包先生。
3: 哟。阿姐子，
4: 你帮不住这些包扎用具。
3: 俺得用八个老人。你是说嘛的？就说嘛的。养眼眼小。
2: 西夏呀，不点是的，不点是。哎，有些，西夏对的。
3: 阿姐嫂，我不要要等大的，住宿呀。让米多。
2: 对的，俺最那个舅母，看看你不是来写下去呗么多？我让个是呀了，传给那个看过的，我讲的爹妈写，我不是来等个意思，他们在去这吃不着多。我让个看过的，到晚个来给米都是了不写，对的，到说过我等过去，俺做床睡不通就去送咱这边，我让个看他理财了我的单独去我嘛是。
3: 哎，这我丫头么多的。
2: 少用个三路灯个是，让俺们这些个都啊。他多些呢，李灿心里要求么呢？你也肯在要用过是吧？
3: 啥三路灯的？昨晚要去给我说呢，心里边肯定是用过嘛是吧？
2: 你也写吧，快去呀，看过钱不是？
3: 哎，哎，西夏，让他皮卡里。啊，啊，俺我那头皮去。
2: 让给俺写吧，应该。俺去写的。
3: 这边还多跑马地呢，你搞的是人要这么多啊？
2: 用嘛是？今年就不看过日子，用嘛这用嘛这，可是少讲个还过病呢，俺咋晓得个是？
3: 俺让了酒店不么多，穷担心嘛是？哼，有效，俺明年的生不多啊。
2: 木头面的有效，得了让个舅婆子能够两个脚，俺注意。呀，西夏，
3: 你也他妈对的，你也舅婆才干嘛着的，你也舅婆是个要药嘛是，可是龙兰姐那么硬的，俺西夏跟你给看团圆节，都是当个药生不是是吧？俺让个舅婆让不起有心病呗？西夏让个让不起有事，你也想哪个医？俺来不动的这可真是，咱们说多大？
4: 让个舅婆谈得开了过是，我估计，他个妈的呗，让个停车前面呢，让个舅婆还真严吧，我认，他很认，得闹不是呗，我的个，你让个舅婆这个住嘛的，让个这个住就是，让个舅婆都是带不得个，全部媳妇都生不是不，人嘛是，让全部都生呢，让个舅婆生不点多个不是，生不点边呢。
2: 让他少用了，点点就不点就是个些，新日的去让你他妈的呗。
4: 啊，这些你用嘛是，用嘛是用嘛是。嗯，下面都是，俺让了一位吃住的，给个停机会也没得。哼，给个还需要些？哎，现在让个吃苦住的用不对。
2: 看的，吃些用不得呗。
4: 哎，这，泡沫地呢？ 俺让个西山冲出的，落地不及，现在钱还要嘛是？让个岳父俺爹妈下不还够的生不得啊？
2: 是。
4: 看不得我那爹妈下边呢，年名头了嘛的，岁名头了这是呢，让个财务过硬个名头了是，让个辛苦呗。对，让个经济头还蛮挺好了，岳父没一年多这边呢，看不得看他天数立三个是吧？人嘛是。
0: 시샤, 시샤랑 리차 로고치 유사디 명유 가리 이봐.
2: 나 랑가 교부다 겐지샤와 삼초. 네, 겐지샤제 리쁘짐지유 디두 응유제 모두비나 강부들 랭가 조이.
0: 디두 용마시. 디두 네 교구 카와쇼유네 응유기부제이시. 시샤라 니민일마도.
2: 어찌 니민일람등기세. 에, 랑로 대부지. 네 랑 탁쇼진주 제신마시. 화중에.
0: 시샤, 지는 아이켈린다. 때문에 캔겨 마자 콩을. 시샤랑 도마디야.
2: 아, 시니야 도마디야면 로 대비지.
0: 오늘 치진 용단님이.
2: 트레, 랑게 스스로 시샤를 고거 등지이베. 아, 니에 시에 피순첸 다가 주워지. 화중에.
0: 그치.
2: 아야, 안 죽는다. 아, 주인.
0: 교환 시샤.
2: 아, 조인도.
0: 바바, 바바, 바바.
1: 아, 얘기 왜 하소?
0: 지, 구조키.
1: 주도 어쩜 해?
0: 원래 담사 남녀 사승아, 자식의 등다유.
1: 대다 가래.
0: 정기나 유배, 예빈가 도서겸 예심해배. 나 저 최순 주 양식이 이내 캄보디아만 쇼사.
1: 말이 이게 가서도 아.
0: 우가다 지구샤 토비미도.
1: 우가다 지구레샤.
0: 리샤, 네 우주시라게 미시네 못해서.
1: 대기를 왜?
0: 리.
1: 우가다 차려봐.
0: 다가리.
1: 제리요, 마야야 갈지요.

0: 这鸦片是修的，修的，下蛋的记得的，今天你不了，装饰点这的，你不理。不了，你进去，今天的谁的？爸爸，你先领个走嘛，谁？谁给的？我到上岗给听爹爹的，难道你都？好嘞，少给爹呗。你爹的？前年你谁给他喝是不？你我的。我去一个。看哪里？哦，妈的，卡萨的。卡的。我的薪水要咋？少用个谁给我嘛是呗？
1: 啊，是，爸爸让少刚给爸爸说，他妈就要说些，但是一个的。李继田，他多几月？说不了，说。勇啊勇啊了。爸爸，你没事干。勇啊勇啊。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 가게 동무도
0: 시샤 여보 야 야
1: 어디라 전다디 주부 집에 아
0: 시샤랑 참여 전다 뭐 주부 여 집에
1: 지라 야고 중샤 시내 버도 리시 텐코 녀락바 티승아 다이네 응네 야고 중
0: 시샤 시샤나가 나 켈렘디 마칩치라
1: 에티 지시 마시 지시 마시
0: 나 주의다 주의다
1: 요시
2: 봐봐 아 얌 센터 가버디 이제 가르래야
1: 녀랄시오 전다디
0: 봐봐 다내리 아자 아이 춤마 집에
1: 디 제제제
0: 클라스레샤 클라마십시 줘야 크리나
1: 아 지 잠만 앉아줘봐 클라스 니는 저기 선생님한테 욕셔
0: 가르비유
2: 개배매
1: 개배매 언니들 지저튼다 시유 지저튼다 니가서 然后 클라스 와주다 대다야 가르다 아 유시 아유
2: 봐봐, 봐봐라 디제 경은. 왜니 알아서 통말베?
1: 이제 통구시, 통구다. 조리, 제님도 알아제 기술아.
0: 영.
1: 아야. 됐다, 됐다, 됐네 맞다.
2: 할래.
1: 됐.
3: 少华, 让你问我的古代的.
4: 나 고지 가지가.
3: 罗主持人.
0: 나 罗主민, 罗主任的哪句?
3: 真的呀，杨姐，上个来绕定了，让爸爸的姐去住院的。娘呀，你这些别不多啊。

0: 인도
1: 장게 진시지 나 장님도 로지야 하니 봐
2: 니 라다 뉴자 장게 암라 권다 쇼와 주다 뇽도 참마 주베
1: 장카 니 랑치 야슈 튼다디 니 노브지 양나 장 암라게 노브지 베 어
2: 니 암라게 노브지
1: 첸나 장 암라게 나 권다 쓰르 귀
2: 아 제 닝도라 나 고스 쳔니 용어도 게 아 라슈다 야나도 나 암라 겐셔브지 봐 텐도 장게 캄보데 마샤야디 노메스나 용 아이요
1: 첸나 장게 니 노브 쓰기 위해
2: 딘지 씨메다 딘지 씨메 어 자삼도 떤다 나라니 날마베 콘라 장게 나 케크 디슬린 봐
1: 장케 한 렌소
2: 케 렌소 아 나라니 님도 베 주시 암라 싱구디고 수인 레메베 미국 장게 동의 인사르바 장강에 또 쳇다가 치슈 제비는 용 아이요
1: 수 치슈 치기도
3: 그저 정도.
4: 집을 쉬우시도.
3: 지스, 용구이도. 아, 디니 단다 잡아이. 리스, 리스.
4: 키라히나, 키라게 잡디. 문예 표 잡는 시민도. 개중에.
3: 보단다 로리엠 소아. 보리에서나 보러 잡수셔. 자조스야.
2: 암라.
1: 빨라, 암라.
3: 그지, 로용비.
2: 사야 심을 가르쳐 놔봐.
3: 요대셔다.
2: 샤장에 야우수이다. 봐라, 마인다.
3: 용아. 야, 자게 자다.
2: 레스. 봐라, 마인다.
1: 드린이 친구 총가 친제 키나리아 크치스 뉴피 타쿠시 키나시다. 주스티 크제도 니브민도 니지가 친구. 니 키나리아 지조 시부. 유지 야게 간 잠시라 여시. 인다. 니 키나리아 지조 시부. 야무스도 장카이
2: 오
1: 장디다 암라가 진나스 히데더 닌쳔도게 아
2: 녀다치 어시 암라 키라게 디티비나 푸미 신유제야스라 쳇도와
4: 지샤 지샤 마데지 소다
1: 레스 암라 티진예 키나리아 랑농고니 슈가 용피 디콘라 녀 장카르 산제 캄부디마샤디 녀 노샤
3: 그래 Rangke khambuti maa shaabi. Ngui mei na ngaa maa lupchi.
4: Ngui mei ba kari yinba. Ngaa zui naa ne kiraanyi ngui mei ba shenyu yubi.
1: Ken nang maa zi, ken nang maa zi. Tanta nae tuin takshu tuus tuul dim naa shi.
3: Takshu tuus ngu zhi xa. Ya, tiri kiraanyi loo yongba suwa shu ya chi tu. Amlaa ge shaab chaa sui sumgi.
1: Amlaa ta zhi naa, ba laa ta zhi naa.
3: Ya, maa dui xa suwa.
5: Yungu yi do.
1: Nye chan khan robu chi ka chi.
6: 我不得认得谁还行不开始岁月多谢他们多接着仓库先送啊招弟哦让大家你们都请进广告东西连续的用啊用啊爸爸爸爸冲不住你的脸下不接别那么哦爸爸卡里冲不住你的脸你过可拉的一回事这些大财忙碎了用啊用啊你要多少年冲不起起用啊苏永过来
7: 这边去过农民中，哎，我都过完啥？今老个事业不一个的做，让个这边啊。不老，让个经验吧。谢谢，谢谢，
1: 到这儿落脚的，点
7: 出去。全部来背些。找到阿让一提心给，咱个你给不了背这些。敌人在你，你大人是看你妈的。
6: 全部来背这的吧，哎，一个都做让个这边啊。吴老二，让钱给我邮一遍。哎呀呀呀，马对的，马对的，对的对的，咱们难说着吧。让个没事那我就生牛的这说了许多，没得毛病说。
7: 啊，这可怜的，来个是，哎，让你啊，不得过个人。
6: 让好这样吧。
7: 俺连接个用不赢，哦，大大是，俺龙美云呢，日不及说的，俺现在咋说呢？俺差不多了哟。
6: 给这个人呢，给我睡的。
7: 用啊，今天要这人啊，俺的人的，俺不急个车不急，看不得，但是这个用不赢，不急过瘾，看不得俺能受打中啊，俺看不得。
0: chisumju trebinda. Tane so, kangbudi ngade ma shaza, nye kangbu shabri, shesunga.
6: Kure harse yu, bangda khabayu, ma dunja ngami dinda.
5: Bangda e? Bangda de yu da. Ya, li shao yu, ya uje de a. Kengi de wane zhe do zhe mido. Nye babay khanchu shen mido a.
7: Baba, kunyi ge shep takhchi a. Go yin ge khangbu di, wane kunyi ge ma shasha.
6: Mari, khangbu di ma sha yu ba cha sha de. Lo ji da lo ji ji le mo do tu zu ling me ba. Sha ta de yong ji khachi ga. Kero ma yu.
0: Ken ge na le khachi yu me du me chi zi dan je de da.
6: Si, ra zu ken ge tu lin sta.
5: Kiranzi nyush, kengi di shirsu, di ma shiri, kangba di nala kinsu nungma di laya yo ma shi. Lo ji da lo bji ji la, ngui bun da giga ma jab yi na, kangba di, ngang zo ta bro da.
0: Da nge cha bro.
6: Kiro kanchu ma shi. Kiranzi kengi aji du da.
7: Lo ji da lo bji ki di ma chuk ji, cho ga ba tang di shi nungmi kangba di na du mi cho. Lochi dan lochi chinji, chengu dan giga tsangma jie tsarji, demo zhu ringi tuga timru. Gaba cho gi, chengu jie mo tumna, kangba di kaba cho la takwa yin.
0: Hei, da kwa zi.
6: Bukye bè noma, bukye bè noma chi.
8: Aja.
6: Bukye bè noma. Wei, shang xiong ma dèng shida.
8: Baba, kachiga, kachiga.
6: Dèng shida chi.
8: Kachiga, baba. Kachiga.
6: Shang ge kengi di, tingwe kye si debi ilo mebe a. Di yin yi kje shebre, baba lo da chi.
7: Aja, kje jime shu da.
8: 你也可真是没好过不久，爸爸，我土豆连个月你也注意的。啊，是。他对的。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
9: 哎春，让婆爷他多去。让开俺先的大姐，还是去啊？他丢的。啊啊啊！是是是。啊是是是。那爸爸。啊是。感谢走。那是岂不是大姐？感谢走。啊是是是。那你最起码得这两年陪我去。
10: 得到人家的桌面，你也羡慕就。让开俺先的陪俺好多。
9: 让开俺怕没吃的，爸爸俺可我露出去的，俺怕没吃的。可是天呢，这些三不就不能躺马路呗啊？你看了女婿，走。
10: 他路线这些三不就能躺马路，爸爸都养得着。呀，爸爸三不就休息。
9: 爸爸，
10: 可这前面呢，你我呢还过不久，俺来西乡给过过当下，你过阴差还去不赢，我做西乡给不接，俺做我也要死的是吧？接了过阴那个呢，西乡给看见的女不着，西乡给过阴的爹爹我还不接有劲。
9: 让西乡给，让我这么着生病，妈的。
10: 让给看见能打药吗？是，听我爷爷单位没那边的，你也要我接这个是吧？让给俺屋子接，生意接不住吧？你收拾收拾些，生意接不是，啥子做好些也有啊。
11: 爸爸，你俺让做，你这里三不么多，过瘾给俺让做哥哥都是可怕生个人。你爸爸让了生意接不是也的，爸爸让给怕卷菜、醋卷菜，过瘾俺这两个人三不就来嘛这？
12: 阿姐，让给看见那卡的生意没些么就是些女不对。
10: 阿姐，让个平时个看过好么子，吃不好过去的，爸爸请过嘛，去不去？你的都考在大，见过么多好过么子？你同道，爸爸谢礼的。
12: 那这下子，
10: 阿姐，俺不说现在的这体育吧，你可把好过些。
12: 阿姐，阿姐让两百米多大，养俺多穷嘛些，好过去个。年轻的阿姐让的，想想你们老弟见俺最哪里呀？你给我些。
10: 我最上火，让给俺妈你还要嘛去啊？你了可知道要嘛的？当
12: 俺做现在笑嘛这阿姐。
10: 阿姐让给看见那卡车有没还过么就是我嘛的呗，卡上去就见不到你们多，看见怕的速度。
9: 你也想羡慕就话，俺还给羡慕多。
10: 对的，同到去再见吧，看阿姐爸爸好好的，你这见不了。既然上面俺吃不着我的是吧？你过后看着当叫，你也就买就，你这钱俺就欠不着你钱多嘛是呗？爸爸，爸爸让给俺过头做交际的，俺可是钱多着，只能明上面俺偶有些的。
9: 你让查过去了，随俺查过去了啊。
6: 你这人给些他个人是啥？俺爷爷的呢，没得提议。让多个的，让多个同样考虑吧。阿姐，大都需要嘛是？大龙，全部不给你打，装作车队车啥多啊？俺拉最特别是啥多？修改不干，一个闹钟啥子，你也开连去。大七路二百，装作这昏昏一不这一个的，困俺做老马当情况是？你来两个车队的几个的，全部这个都全部去，听到第一级别，俺最新这两个主人嘛是？
8: 婆里就没，所以连没不差用嘛。
9: 爸爸先别着急，刚爱听这新的事，谁没偷看着我这？爸爸，爸爸让保个月呢，可把来找嘛，这个孙男爹个小我。啥子闲言？俺最大的事情你来买吧。爸爸打招的少有哪点名呢？俺就送可把掉的，出不就了掉是呗？阿姐，俺打少有，肯定不给第一买。俺俩还没让爹个注意。爸爸，你爸爸让俺你哪点没就没得？
8: 城市某镇路镇里一直当着院子，哪里空死不过给爸爸让药米呢？城市老就可这小子，
9: 阿姐，阿姐，咱弟可是个谁？俺嘴巴把阿姐给你拿的清平的城市老镇去通马的事给别，
8: 呀，让他爹不笑嘛是？让小朋友呢，爸爸让俺拿车去的。
6: 爸爸，爸爸让回来找嘛是？爸爸让俺你们到重庆那点个找？
9: 重庆那个可是个找是？他的心上没过过钱个是？可是个找嘞？你知道了，心里有事多。
8: 啊，是爸爸开开心嘛是？爸爸让包月那个孙那点个小，爸爸让曹伟，爸爸让袁那个大去是，苏掉不买呢，我的钱都不给你。让孩子上学，给出婆婆打草，我从年那点，俺爹那里比出一百，所以说那妈提着钱要这边，让你俺可把上学啊。
9: 让爹说这边好多啊，爸爸罗记那里俺孙那点个有女儿嘛的，你爹就把好多。
8: 你提着些吧，好多的，咱们成事去都嘛这边。
9: 大姐，爸爸，毛龙桥嘛的，我让说哈拉萨的，
6: 土家是哪样嘛？哈拉米瓜找不到个啊！
9: 我。

0: 엄지라. 네 밥 근처에 둬.
1: 어제 뒤돌 게도샤. 샘리 부도 중샤라. 착시시라 파르도가. 님 가시 독시 제국이.
0: 어, 터제나.
1: 게마시.
2: 터제나 엄지라. 봐봐. 봐봐. 내서야 오겠지. 낭튼다 주저다 샤오용 동동아 주여줘봐. 지저김다 지저증아 킨스년 로규 니에디 바바 따터치 디에 워 주시
0: 샤화 기란주 리공로 광부슈다 니메공로 장게 디에디 광당은 주시 랜리 용
2: 용아 장가래 가수
3: 기증마지
2: 서서지라 바바 주시통게
3: 看不要的这些很熟悉就要有的呗不老李不都切不休息他都怎么面干给下撒这边他这里切了个你大起来着妈爸爸我老要不要找地老要不要他的让爸爸的让过去别可以我老二也给你看不很熟悉就要啥你问那这边是我老要这你过去我三得鱼对的你也是他这里的嘛妈的地呢他去推出可把来的黄世人一年可就切球嘛是吧亚美呢记得去了吧着
1: 他的那只米塞多斯多我就拿不上看不对我给我就拿第一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
2: sum chu di zhi xie qie, kan gu di ma xia zhu bu zhe ba.
1: Di ma xia ma xia nga qiu me, kan ta cu luo yuan ma shi.
2: Ama, ran de da.
3: Cu luo xiu, ka zhi nian ba, nian bu mu cu luo xiu le bi, ka zhi ga.
1: He, xie di de le la bu yi. Zhao bin jiu gu na ma lin zhao ma shi bi, bu mu da shao yu na cu luo yuan de ka li bi qiu de a. Si na ge bu mu mi zhan yong zhe sa bu di de di de a. Ya,
2: ba ba, ka li, zhu zhe ge lam sa na ma li nian zhi bi. Just a number, do. One hundred pairs are your tea. You may see none dating, Marty. Good to do. Barbara and I so lost short in a yellow, you, Marty.
1: Shampoo, show my shish. Near Woolah, Gimshit, are you? Cook us, ne, cook the gaps up, she. Get out the lead, thank you.

0: 坚贞且这么下过他，错过他找月别连着层嘛，连这么下月不是？附近宁地里错多捏住电动他，没从我所萝卜所切月不是？即使去年起人工宁德以出行送正阿当层嘛，点赞点别去工所年月切不了月什么事？
1: 现在准备采团人给托人说。除了美沙克西巴单位经济广西贵港创业图对马恰不清不破的增就修建一年从贵南侧进去我谈贵港六十零块钱给了七级套咱们了去了给今年车不是出于特别干嘛东小季节车多当运给东强出行这组节年若叫七八给不谈天阳去了给女子团块图若叫七八给给当运给东强出行卡谈不提言当运给东江出行娘娘给开局处预告六十零块的月别六港台廿安仓嘛去切个咱们六十不马些新东台熊龙给我打场面家去六年怎么马多通途一面去了处我在忙不去多多应的白马错若叫起叫刚爱眼前随遇见突然去最切个咱们预计白马错他去了给女子吞玉兔交接罗马西街金砖马街腾进把安置脚板撇不通过新规前面贴不进去写不写刚才推说当运给东江切不谈去落去当运给东江出行用我通过罗马错嘎大去不写腾进不去场面电价一切多所有丢过全国别阿姐七个月两冰冰年当运给东江若有出行卡谈不动天言行莫不拿兄弟罗你去做主亲自不谈车给牛西谈若有领间听局长忙不住牛遇见领间主人行况给北斗你这切的今年七十二东江七个月两兵兵去当有引擎让给先端切的干年七十二东江七个月日出动间洗一百万年年岁若有领间立住七个年年文给引擎送不是各家车主给列端卡规制七八年东江车的年岁若有七百盘出行卡给六下短久七年规制设置他女子破败落这玩判出村文车的从而扩建女子破归图完成七八趟年则限度即为罗马南电价亏图一月今日准备采团人给阿朱年国走的普助马坛三年给若干不错年度若干七八月男子破归给了七级塔电价亏图接图月
0: 今日主年的国年拍了年当自助率一些他写的家族编着的从对年的增速给所从陆地连进天座给从头天松不天然给解释民国的错不是一些要他写的家族编着的从对娘的增速给编着的底细比如他所从陆地连进天座给推命其来开发所明年给他从头的收入不是从头从人一些要他写的家族所从立地给开工编着的写的间他军心偏见中我曾经杀对他娘们娘们对接做了一天工写的命令娘们别的定色去不是从头一些他写的家族编着的从对娘们的增速给所从陆地连进天座给温泉民的来证别听一他年修一些他写的家族编着的从对娘们的增速给所从陆地连进天座给编着的底细努力他女友起来正经诚心主力正主界给部长的证别听一说第二从这一些注意今天就记把他物质民的某些民别从头操作了比大狂别给所从立地给从这送走投入不是米特人类的电力可能用最终级别着令他米特人类的电力米里的地基准备可能用给物作各堂部人类娃的操心其实对您人类娃的可能用最终杂志操心给米特人类的电力狂别用给了偏不进行别习主席的错误他中国推米中国米特人类狂别重置我这拿我妈死米特人类的电力可能用最终解决了业绩兄弟他三对年的前年推梦亚的狂别用我解决比如解决不是初秀秋汉给团结年的前年米特人类狂别用我他米这个偏不偏不解决了兄弟解决影响他可能用最终杂志操心给习主席的错误听令米特人类的电力可能用最终解决了立即批我是银别文字样能够有不是伊朗研究的企业内最别我的行了其实一年企业成功的其实国年企业托领派了伊朗企业西林和阿巴斯出个不是这提醒恰巴哈拉出个所扫着盲目的把给给扎查月而里中央目击比其实一年绝我的行了而里马企业提醒伊朗企业马克顿米斯国际上的帕克西巴塔提米于你伊朗的霍姆斯也错个多几个从中给你不娘们先托东西也不是 디닌 어레마키 이란리 호모지 초강키 총주로 제구 제바라 고연로바라 카얀리 닌니 뒤마라 이란라 막든 자주 배워식지 제시유 신야 이란 년조로 계시지 군인 내주 배워라 시부이는 이란 장사를 뒤에기에 아그테기 자글람 삼바라 어리마키 제구 포바타 명어라 민심의 중위 인수 조르메바시 어린 년조로 계내주 배워라 시부이는 어리마키 뉴시 포티지리 이란 정규기 자글람 삼바니라 이제 외치여 버시 이란 이슬렌 사르지 숨마로간 기지지 군인 커웨이트타 브랜트 여비 어리마키 띵시망부로 제외치바 마세 기시 어리마키 모투 진주 체체 세괴대가 여비 어리먹봉키 띵시 현다라 동대 동규 터지자 버시 냠제 계속소 준수 자드 이란키 투미 이라위니 지지 예닌 냠제 계속키 총지 고드리스타 된자 린진 현조키 다원티제 거를 주시 Nyamdre Gyezo So Junshu Jardu Kwanggo Jin Yi Tumi Jinnung Angi Munggekele Tingyi Jingde Eri Zinzu Yangyang Chene Nyamdre Gyezo Ki Zirim Tha Gyeji Zirim Xienle Gyewara Guedam Tangyo Bashi Jizi Gyenin Gudalisi Jinziwa Gyu Eri Tha Yiran Wara Tobe Chinze Chumjele Nyinga Chesin Yobe Zazang Ki Dubu Xilu Tuo Dong Gyobe Bugu Che Yobashi Bersedeng ki jindai bi jizi gye nin, diwe cho ki suyogum chen de gongse jie du zhumsi wo kelen che ba ta lagdar dindi che gui bi bu gui che yu ba shi. Wee shar kui ki mokzhu lariya za cha du chinpe wang ki, jizi gye nin gye ji ma chue donum ki tu jie congso ki rinkong par yu ba shi. Jizi gye nin gye ji ngu lor tepsa sengzu ki zem ling ki bianzhor kongbe dongzho nishu xie bi nang dun sarba yong cha che ba ta. 니로 점링 변조로 응원바 전에 야자손 파라 중세 자대 진리시비 응원바 창당리 야자네 레고르차 지기 마오여버시 기지응울로로 태서 정조기 대란세지 중국 변조로 판네 응원바 야자네 레고르차 니토로 당대 야자시차 둘러 레여베 디니 조 토사를 라제 수준리리 판년타 지유 최종 판년 중외지 제된도 지지계님 우르수의 계송비 우르수의 망기 뒤니 지기 서구기 홍림의 노조소 봉조체리 유그랭기 먹봉되고 니 춘진체바타 우르수의 카순 말랑기 미메 넘주 곱지주미숨 도롱단위 제주도 지지계님 유그랭기 지부정결라 우르수의 젠리타 미메 넘주인 제외포대 중균폭루제도 신야 디니 홍가리타 제거이 정진리 유그랭라 유럽기 응위로로 고르통주로 듄제예 막든 로교르기 체시 슈규 켈랑메버시 어리신딘 트럼프 정진기 우수의 수린 라리아 세라베데 덴마크의 장종아공 그린란 링텐티 어리 춘진 제국의 제주주도 덴마크의 오른 필리 지르키센타 그린란 링텐 장종 시승초리 지지계닌 그린란 링텐 자원인의 총식 마시 덴마크의 장역의 아공 송종 제주 인시에 자자시버시 지지계닌 플랜티 신진 시드부 정진기 우소의 쇼링 플랜티네 덴마크의 다왕 송교 체바라 갸교르 수주 인시 제도 여러분의 오일 행강기 진저비에 디닌 여러분의 등기 모두 덴마크의 갸교르 타식도 제주 인시 제바시
2: 팅리 중앙 선주 냠자 년전 슈스바이
1: 대외 망외 선교 켄드나 중앙 년지 레군기 선교 구주 차외 토디 키시유쇼 켄게 상고제요
2: 상고제요

0: 王某，对对的，对。
1: 这个叫呢？藏羚羊。
0: 啊嘞，藏羚羊。哦，
1: 他点个忙学了点个呀？点么那那点着没是同学们？阿些的同学们？
0: 我点我们都把头人点的，别吃些那个零食了，知道？那就算这猪头吧，头人都把那姜呢、秋秋都是点同学们，人家吃那的同学们。
1: 저도
0: 제가 오늘 눈물 숨 심지도 와. 나 드레 양 보호관에 양문에 운 숨랑 치네 터서 와. 야 뒤에 그게
1: 네 신문 누구야? 양고 언제 친교
0: 치대. 아, 내 뒤로 오니?
1: 어, 지게 겠나? 반양 사드다.
0: 반양.
1: 어, 뒤뜨다 아주.
0: 나 반양 차 샤비는 남균양아나 샤다 혼돈님보다 근데 룩룩이 아니 뭐 저와 전에 제제 대기도 와
1: 어 지지
0: 아 망은 됐어 정롱은 된 제가 야 대기
1: 어 사토부 된 제가
0: 다 사토부 뭔가 난 저 야 중원에 솜동 앞에 예 서제 가는 야 전에 제제 대기도 와 어 딱 근데 큐큐를 때 안 제가 보니
1: 어 제도 때도 니 누가 나는 니 누구는 무슨 거라도 와
0: 제샤 대도다 톰
1: 오, 아자, 다디 지게 겸나 해숑 사드다.
0: 응, 해숑 와.
1: 오, 디디.
0: 예, 호들이야 해숑 남규 용무사야 가비 유자.
1: 오, 쓰기.
0: 용무사야 가비 유배가네. 야, 그래, 샤센 속자 임체.
1: 임체. 오, 쓰수 언제.
0: 다 남규 전에 제스 과르지나 하고 왜?
1: 아자, 언제 쓰기. 다 미주 쓰수나 한다 공부야 차샤수나. 아주 한다 덤디 인수나 미린체.
0: 아,
1: 매도체. 보미래야 아니 망체라지 전에 제고를 쓰기.
0: 아, 네.
1: 딱 고조 한다도 봐 빠르 겹이야 다 제스나 빠르 망슈데 근데 적용 친보
0: 아 다 샤구
1: 是吧다 샤구 간이야 빠르 망슈 오 겹투 그래서 쓰쓰 요리
0: 아 다야 치르 잡으 시 지체네 양 유고 유기 말다
1: 어
0: 야밀이야 너게 아닌 거 유기
1: 어 제제 제제 다디 아자랑 조 한다 미호 사디
0: 아 뾰 칸가
1: 어 지게 겹네 미호 사디 어 디자자
0: 다디 남규 손에 제세 사지 그리게 규도 가이나
1: 야 대한다 아자 돈나다 차리 쓰기 다 혼자 쓰지 않으나 야 대래 밀린체 보미체 메도체 아니 초종체 뭐 어디게래 야만 저도 손에 제 대유자
0: 어 나 녀 거야 전에 혼자 양 가리 있네 쓰기 유자
1: 어 신제 딘제 쓰기 야 부신 딘제 정말 배가
0: 큰종
1: 어 딘제래 쓰기
0: 제사
1: 다디 아자 디 예마오뇨
0: 디르 바 터겐에 체나 종
1: 종 어 지게 있네
0: 예마오뇨
1: 예마오뇨
0: 어 진짜 치네도 두고 냈다 신나 삽시지도 않는데
1: 또 나서는 오늘 돈도 하시다 그 오늘 돈을 삼사다 좀
0: 또 오늘 또 다 숙라 범버지리 되게 진짜서 미치베 종소 스도스도다 신나 삽시지 이제 쓰리아 차셔도 와
1: 제제 제제
0: 땅 종 차샤면은 손에 치서 쏘라디 그리게 귀이나 땅 안아주 공동원에 차샤비나
1: 닝저도 봐 예수나 다도 봐 주시안 그거를
0: 밀린체 밀린체
1: 랑신체 어제 어제
0: 드네
1: 저런 침벌레도
0: 어
1: 저런 침벌레도
0: 저런 침벌 먼저도 봤지 제사
1: 일단 넘겨 먼저 하고 해야 되다 망제에서 장다다
0: 너지 이게 규도
1: 봐 봐 좀 전에서 라야 닝들의 유야 유야도 사실 망제 我 탄데는 없어도 돼야 또
0: 다들 이제야 삼바데야 뇽르시 삼바데 뭐스 링아 저도 야데라 치기다
1: 제제제 돔다기 디지 삼바데스 돔
0: 돔타 삼바
1: 어 돔타 삼바 오사오사 메도 좀 대신 상을 요리사
0: 다데야 양에 고야치는 롱숨기라 저거 루규유자
1: 어 제샤 제샤자
0: 두야첸 디네 직도 굽게 굽죽고 뒤네 아니 삼바데 디차르는 님가 체외 삼바
1: 어 지게 겹스노 위초
0: 위초
1: 어 디차제 아니 디치데야 한다간 주자다 안데기 순교 삼바 주여체 다디 어 그게 야 이네 돌매체 타고 유여체 이네 배주다야
0: 나 미도 스타야라 저 니마 진짜 지요다
1: 어 됐어
0: 됐어 대도다 디 디다 사스야 디다
1: 어 아자 지게 겹노 쉐바오
0: 아 쉐바오
1: 어 디거 디
0: 단 나랑 저 단데데 사이바 차샤나 그 우진부 당부 양 전에게 송교체하게 속잖아 주기
1: 어지 어제서서도
0: 딱 살아 차샤면은 넘겨 전에 제서디 저유체
1: 디네디 빠이게 배부 총대 디네 시킴라
0: 디네 또도 랑신체 보미체 얌다
1: 어
0: 얌다 어 내가 니오에 러시아 나리아 야 미도 통샤
1: 신
0: 버거지로 동배서 최소화
1: 어 최소
0: 다야 넘규 사야라 차샤미냐 디데임자 저온다 찌찌다
1: 니엔다
0: 자다
1: 언데 더지 어
0: 더기
1: 이게 파양
0: 어 이게
1: 디치유다
0: 다이네 세야제냐 젠 세신다다 만자리아 밀리아 수수 파강 돈이 도스 너지게가 되게 조금 했다. 대도다. 다디 점사 됐다.
1: 어 아자. 다디 지게 겹스나 쉐이타. 쉐이타. 어.
0: 장게 워 벽에 담배 딘데스 군요이 배.
1: 근데
0: 장게 우 부서 생물에게 거에 대해서 어디 나장 됐어 걸다.
1: 어.
0: 아니 장나 차샤면 넘규 어 추게 약가도 와.
1: 아.
0: 근데 내 사야 차샤라 있는 아니 어 냐다. 어 디신다. 아니 배바다 딘데 사야 가도 와. 장게 짬나 규무이 배.
1: 但 예, 아다 하고야도 체스나 짬사데 아자나 촌에 치세 사자 좀 말베 어다 짬데데야 촌에 치고 요스나 디 사자디 추짱거 요베만 제 아니 주나로게 녀리 표숨 접고 아니 디기 아니 처주 표숨 접고 신나다 그래서 좀 캠페미스베 야보 요 중고리 스스스도
0: 다 짬조디 촌에 치세 단단한 조 공병원에 차샤는 여론 장류게 그
1: 장점
0: 디네 디네 메도 종래 촌에 어디 교육도 봐야 한다 도스 전에 지게 벌써
1: 긴긴제라 참부치도 하지
0: 그래서
1: 근데 저 소이던 데레미 버트 잡으시 주스도 가니 카바나네 빠르다 다지
0: 도와대베
1: 도와대베 누구네 거래
2: 지 藏羚羊
3: 지 藏羚羊
2: 字 藏羚羊
3: 字 藏羚羊
2: 捏 盘羊
3: 捏 盘羊
2: 捏 盘羊
3: 捏 盘羊
2: 统纳 黑熊
3: 统纳 黑熊
2: 统纳 黑熊
3: 统纳 黑熊
2: 啾 猕猴
3: 啾 猕猴
2: 啾 猕猴
3: 啾 猕猴
2: 种 野牦牛
3: 种 野牦牛
2: 种 野牦牛
3: 种 野牦牛
2: 撒 雪豹
3: 撒 雪豹
2: 撒 雪豹
3: 撒 雪豹
2: 三 水塔
3: 三 水塔
2: 三 水塔
3: 三 水塔